맛있는 걸 사먹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온통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하루의 끝자락에는 만족과 풍성함보다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마음은 메말라가고 비참해지고는 합니다.

신기해요. 세상은 종종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요. 스스로에게 집중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할수록 메말라가고 비참해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수록 우리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이 아닐까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채우려고 애쓰는 다소 건조한 삭막한 가을이 아니라 이왕이면 나누고 흘려보내는 넉넉한 가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을의 풍성함, 이 사랑의 신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차게 말씀을 여러분께서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씨앗 이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또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이죠.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장으로 씨앗 링크 주소가 갈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말씀 이미지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시고 뭐 다른 이들과도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 구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좀 다소 길지만 핵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뭐 축약을 해본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할수록, 네,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건조하고 또 삭막하고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역시 사랑의 역설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참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사실 너무 길어서 또 말씀 구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말씀 구절보다 더 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 구절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이건 여러분께서 잘 메모를 하시거나 한번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이 말씀 여러분께서 오늘 보태기로 보너스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오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씀 구절이 좋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까지 씨앗 이미지에 담지 못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말씀 씨앗 이미지뿐 아니라 하나의 선물 더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뭐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기도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약간 좀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뭐 기도문이 있으면 그 뒤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기도의 시동을 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키워드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그 오프닝 내용이 잘 담겨있는 기도문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다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영어로 한다면 네, 초성이 비읍, 미음입니다. 비읍, 미음의 초성을 지니고 있어요. 비읍, 미음. 자, 비읍, 미음의 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또 금방 또 보물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물은 오늘 답이 아닙니다. 네, 보물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보물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자, 두 글자입니다. 시크릿. 이거 굉장히 너와 나의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너와 나만 아는 이거야? 라고 할 때 그겁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약간 목적이 그거예요. 영생의 띵동. 그 영생의 띵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영생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풍성히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띵동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신비와 사랑의 띵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우리만 아는 우리 성도들만 아는 띵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키워드 띵동이라고 정했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읍 미음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이 두 글자의 단어는요, 바로 오늘 키워드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자, 이 구원의 신비, 이 사랑의 비밀은요, 정말 모두에게 열려있는데 하지만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 우리만 아는 비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죠. 모두에게 다 오픈돼 있는데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니.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지극히 한번 사랑해보시고 이웃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 보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신비, 그 사랑의 넘치는 비밀을 한번 만끽하고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0691번님께서 앞서서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었는지 저 기억 좀 하고 싶습니다. 잘 못 들었거든요. 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씨앗 네 구절 전해드리는데 말씀 씨앗 네 구절의 보태기로 오늘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좀 담겨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러니까 줄인 그러니까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그 마음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흐르는

깜깜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 뒤에 11절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10절 말씀 주린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이 그 뒤에 축복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또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고 마음가운데 좀 잘 새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씨앗 정말 다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네, 샵 9330번 씨앗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오늘 말씀 구절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또 기도문 작성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강력한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문 키워드 비밀입니다. 비밀 샵 9330번 비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끼고 아꼈던 찬양인데요, 더 드림입니다. 예수 때문에. 찬양 함께 들으시죠.

네, 더드림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양이었습니다. 가사의 고백이 참 우리 마음을 울리죠. 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결국에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더욱더 우리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할 때 우리 삶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오히려 더 감격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경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두 글자, 오늘 비밀이죠. 네, 오늘 기도문 나가고 있어요. 비밀. 그리고 사랑했더라. 오늘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 네 구절 마음가운데 잘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소개해 볼게요. 자, 7358번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문자 주셨네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그러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씨앗 부탁합니다. 2739번님 받으셨죠? 자, 8959번님 힘찬 목소리에 저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극동방송 파이팅! 네, 할렐루야. 힘찬 하루 또 빛나는 하루 열어나가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충북 괴산 장현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7243번님 반갑습니다. 네, 104.7MHz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이 또 중계소가 열리면서 104.7MHz로 대전 극동방송이 송출되고 있죠. 참 감격적입니다. 자, 3326번님 하나님의 비밀 하늘복음의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문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복음의 그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가 가진 특권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열심을 내서 성경을 펼치고 그것이 다소 이제 이 아침 시간에 좀 버겁다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랑의 뜻 안에서 귀한 성경 말씀들 네 구절씩 항상 엄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씨앗 신청하시고 받으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8865번님 문자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샬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비밀이네요 라고. 자, 4489번님 기도문이 안 온다고요? 오늘 기도문이 지금 가고 있을 텐데요. 네, 한번 정확하게 비밀이라고 문자를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타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편과 두 딸에게 씨앗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0360번님 문자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말씀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격적이네요. 자, 8457번님 물된 동산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은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의 비밀 주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또 더 넓은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 문장만 봐도 정말 너무 감격적입니다. 네. 주님 사랑이 이제 8457번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또 이웃에게도 충만하여져서 오늘 기도문에도 담겨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빛나는 하루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024번님 예수 때문에 힘든 이들이 힘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비밀 아니에요. 네, 9581번님 또 문자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문자를 보내주셔서.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비밀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비밀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씨앗 이미지 함께 챙겨가시면 더 좋습니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들으시면서 큰 은혜와 또 교훈을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경쾌하고 발랄한

0: 신앙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막상 누가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늘 들어왔고 자주 말해왔지만 정작 설명하려면 머뭇거리게 되는 질문들, 그거 저희가 대신 고민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진행되는 진솔한 질의응답의 시간, 사랑의 뜰한 현문현답. 자, 사랑의 뜰한 매주 수요일마다 사부님을 한 분씩 모셔서 가르침과 교훈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지만 뭔가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사부님 소개해드립니다. 저희의 고민메이트, 생각 파트너인데요. 자,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입니다.
2: 네. 아, 우리 PD님 음악 잘 까시네요. 아,
0: 그 음악의 잔잔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고상한 분위기를 목사님께서 다소 좀 깨주셨지만 감사한 마음입니다.
2: 아유, 원래 PD님은 네. 빚이 잘 까세요. 백그라운드 아, 음악
0: 제가
2: 잘하시고.
0: 약간 배경음악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죠.
2: 그러니까요.
0: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네. 잘 지내셨는지.
2: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신없이.
0: 오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없으셨어요?
2: 아우, 전 늘. 네. 오고 싶고요. 우리 피디님 예. 너무 사랑하고 우리 예. 청취자분들 뵙고 싶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0: 아, 할렐루야. 네. 더 자주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2: 아, 저도 그렇습니다.
0: 근데 목사님 이 코너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네.
2: 저는 취지는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디님께서 저에게 설명 주시기를 네.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고 네. 이게 도대체 뭐야? 네. 그런 이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0: 명확하지 않고 뭔가 그렇죠. 질문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2: 약간 흐리흐리한 약간 네. 컨셉적인 개념으로의 예. 그런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0: 네.
1: 그런 거를 좀 대화하고 설명해보고 하는 거는 매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그거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저희가
1: 대행사.
0: 대신 열심히
1: 네.
0: 이야기 나누고 또 네.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신앙은
0: 네.
1: 답을 가진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0: 네.
1: 계속 질문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다 내려오셨다면 산에서 그때 제자들이 막 그럼 궁성궁성해요.
0: 네.
1: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아들한테 근데 문제는 귀신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을 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거든.
0: 네.
1: 할 수 있으시거든.
0: 네.
1: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0: 예, 예.
1: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안 돼요? 이래요.
0: 예, 예, 예.
1: 약간 민원 넣듯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버럭하시죠.
0: 네.
1: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0: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1: 그렇죠.
0: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1: 네, 역시 우리 장 PD님 잘하시네요. 찬송과 주크박스, 말씀 주크박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딱딱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저는 그것까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0: 예.
1: 근데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러니까 아버지의 태도?
1: 아버지의 답이 중요해요.
0: 예, 예.
1: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아빠가 약간 마음이 쪼밋해졌어요.
0: 아, 예.
1: 그래가지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믿습니다 라고 해요.
0: 예.
1: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0: 예.
1: 저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0: 와.
1: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습니다 했으니까 믿는 것 같지만 그 뒤에
0: 예.
1: 뭐라고 말해요? 저의 믿지 못함을 도와달라고 해요.
0: 예.
1: 그럼 안 믿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거냐? 아멘. 이거 약간 문 열고 문 닫고 나가랑 비슷하고요. 꼼짝 말고 손들어랑 비슷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연 이 사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이 답해. 아마도 믿고 싶은 걸 거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은 믿습니다. 100%가 아니라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요. 알려달라고 하고 믿지 못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아, 내 삶에서 이게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또 확인하고
0: 네.
1: 이런 게 이어지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믿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1: 네.
0: 자,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1: 네.
0: 주제
1: 네.
0: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1: 네.
0: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1: 배경음악 준비하실 줄 알았어요.
0: 그럼요. 그럼 배경음악 준비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사실 온유라는 단어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1: 이름도 많이 붙여요.
0: 그쵸.
1: 아예 이름을 온유라고도.
0: 그렇죠.
1: 맞아요.
0: 근데 이 온유가 착함인지 겸손인지
1: 네. 네.
0: 아니면 그냥 좋은 인성인지 뭐 정말 헷갈립니다.
1: 따뜻한 우유인지.
0: 그렇죠. 아,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네.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기에 앞서서
1: 네.
0: 이 온유함에 대해서
1: 네.
0: 가지는 흔한 오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있죠.
0: 그래서 그 오해가 뭔지
1: 네.
0: 온유함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1: 네.
0: 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하면 그냥 네. 뭐라 그럴까 인자한 마음?
0: 그렇죠.
1: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0: 따뜻한 마음.
1: 네. 따뜻한 마음, 약간 몽글몽글한 마음.
0: 그렇죠. 넉넉한 뭐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1: 마음. 네. 뭐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여기서는 저는 왜 이 의문을 가지게 됐냐면.
1: 네.
0: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분명히 온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1: 있습니다.
0: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1: 네.
0: 절제인데
1: 네.
0: 여기서 생각해보면 온유하고 유사하게 느껴지는 많은
1: 그 친구들이요?
0: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온유와 자비도 약간 온유 같고 양성도
1: 네.
0: 좀 온유 같고
1: 맞아요.
0: 절제도 온유 같고 오래 참음 그래서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1: 그러니까
0: 어떤
1: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닐진데 느낌이
0: 네.
1: 다 비슷하니까
0: 맞아요.
1: 이거 어떻게 이건 다릅니까라는 것을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다 온유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떤 오해와 또 잘못된 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온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0: 네, 네.
1: 약간 따뜻하고 네. 넉넉하고 인자하고 네.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비슷비슷한 게 거기에 다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공유하니까. 네. 네. 근데 온유는 되게 중요한

0: 단어인데 네. 그것은 사실은 현상이에요.
1: 현상?
0: 현상. 네. 그러니까 뭐든지 현상보다 본질이 중요해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크게 싸웠거든요.
1: 예. 아, 네.
0: 크게 싸웠는데.
1: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0: 네. 네. 왜 싸웠냐?
1: 네.
0: 그 제가 빨래를 하는데 와이프 옷과 그 수건을 같이 빨았어요.
1: 아.
0: 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혹시 아세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장 PD님은?
1: 그 약간 수건의 먼지가 이제 옷에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0: 집에서 빨래 안 하시는구나.
1: 아하, 아니에요? 네.
0: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근데 와이프가 확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부인님이 이 수건의 위치와 이제 분류를 해 주셨거든요.
1: 네.
0: 근데 수건 분류해 놓으신 그 수건들의 위치와 부인님의 옷의 위치가 굉장히 붙어 있어서 저는 같이 빠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20년을 빨았는데 네. 어떻게 아직 분별력이 없냐 이렇게 갔단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1: 네.
0: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1: 네.
0: 뭘 했냐. 그러면 부인님이 빨래를 하시는가요? 이랬단 말이죠.
1: 아.
0: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확전이 됐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현상은 빨래입니다.
1: 네.
0: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빨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냐?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하냐? 나에 대해서 나의 이런 나의 존엄함을 왜 건드냐는 거예요.
1: 존중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0: 맞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오빠 내가 오빠가 뭘 잘못했지 아직도 모르겠어? 약간 이런 질문이 어려운 거잖아요.
1: 네네.
0: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편상적인 얘기만 얼쏘 그러면은 네. 꽤 많았게
1: 네,
0: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0: 하지만 그분들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온유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현상이에요. 온유는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1: 네.
0: 온유에 대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약에서 나온 거 얘기 좀 하고 구약에서 나온 거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1: 예,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온유에 대해서
0: 네.
1: 어떤 의미인지
0: 네.
1: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지
0: 그렇죠.
1: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0: 본질적인 거 얘기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현상적인 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예.
0: 근데 신약에서 되게 유명한 아마 우리 장 PD님 말씀 주크박스이기 때문에
1: 아닙니다.
0: 온유하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1: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0: 네, 그거 있고요. 그건 이제
1: 여기까지
0: 갈라디아서.
1: 하겠습니다.
0: 네. 거기까지 할 거예요?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괜찮아요.
1: 네.
0: 저는 한 세 가지. 딱
1: 세 가지.
0: 세 가지. 네. 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가 유명한 게 그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죠.
1: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0: 그렇죠.
1: 그쪽이
0: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1: 네.
0: 요 표현이 있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 다 나한테 와라.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1: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0: 그렇죠.
1: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0: 맞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다 각자의 이야기 같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 심지어는 아까 말씀 주셨던 갈라디아 말씀도 같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다 온유라는 말에 집중하지만
1: 예.
0: 그 전에 이 팔복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도 그렇고 뭐가 있냐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너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압박감을 갖냐 하면 내가 그것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내가 착해야 될 것 같고.
0: 맞아요.
1: 내가 다 품어줘야 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내가 좀 착해야 되고 온유한 사람. 온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상상해볼 때 이것은 내가 참아야 될 것 같아.
1: 맞아요.
0: 내가 해내야 될 것 같아.
1: 내가 다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네.
0: 그렇죠. 근데 네.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온유라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첫 번째 네가 주권자가 아닌 걸 실감하는 거에서 나타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팔복 같은 경우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온유한 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1: 좋죠. 네.
0: 좋은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1: 좋죠.
0: 좋죠.
1: 네.
0: 근데 문제는 이거 다 좋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내가 막 온유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핵심이 여기 있어요. 땅을 그럼 누가 준다는 거예요. 땅을 누가 줍니까?
1: 기업을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0: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1: 네.
0: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죠? 팔복의 핵심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1: 와.
0: 그 주체가 누군지 알 때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 중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좋은 게 하나 없어요. 오래 참고 싶으십니까?
1: 절제도
0: 절제하고 싶으십니까?
1: 충성해
0: 충성하고 싶.

0: 하십니까? 좋은 게 하나 없는데 그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중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를 실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1: 아멘. 네.
0: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가 있냐면 땅에 가 있어요. 그냥 땅에 가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보면은 받을 것이며 언제 주는 거야? 우리 또 언제가 중요하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 이것도 또 이제 막 오늘 좀 확장을 해보면 아브라함한테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 예.
0: 그렇죠?
1: 예.
0: 자손을 준다고 그랬고.
1: 네.
0: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받냐? 자손의 언제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또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뭘 주실 건데요? 지금 안 주고요. 당신의 자손에 줄 겁니다. 하면 좋아요?
1: 나쁘진 않지만 아주 막 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0: 핵심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주시냐고 하십니까? 그러면 주는 것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주체야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그가 주체인 것을 그게 그가 주권자인 걸 실감하면 별로인 것 같으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유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 뭔가 약간 진짜 온유라는 게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0: 네.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내가 해내야지가 아니라 너가 이걸 실감하면 온유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내려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온유해지려고 무진장 했으면 되려는 온유해질 수 없어.
1: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온유를 내가 하는
0: 맞습니다.
1: 뭔가 성품으로 생각하다 보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온유는 내게 아니야.
0: 그렇죠.
1: 아까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냥 놔버려요.
1: 네. 온유는 내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0: 그렇죠. 온유는. 네. 근데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 네.
0: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해요.
1: 네.
0: 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 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1: 네.
0: 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라고 안 하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겁고 짐이에요.
1: 맞아요. 네.
0: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네.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다음에
1: 네.
0: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너 그 짐 없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29절이에요. 뭐예요? 내가 새로운 짐을 줄게요.
1: 네,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뭘 실감하냐.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건 내 짐인데
1: 네.
0: 넌 이제 네 짐 아니야. 내가 주는 짐 쓸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너 삶의 주체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걸 실감해라고 말해요.
1: 예.
0: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1: 예.
0: 그 온유와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라고 실감했을 때 그것이 내가 배워진다는 거죠.
1: 와.
0: 그러니까 온유는 내가 해낼 수가 없어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 되는 것을 실감할 때 온유라는 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1: 예.
0: 자, 하나 더 갑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말씀이랑 같이 가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길게 얘기할 수 있으면 짧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온전케 됨을 이루려는 것을 여전히 포기 못하는 이들에게
1: 예.
0: 그게 아니야 은혜야라는 걸 얘기해요.
1: 네.
0: 근데 그 은혜를 너는 얘기해 줘도 너가 그것을 또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내겠습니다로 갈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디님께서 이걸 또 해내려고 한다고.
1: 예.
0: 왜냐하면 우리는 해냄에 내가 해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너가 무언가를 해냄으로써 온전함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거는 너의 욕망밖에 되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성령의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숙제라고 안 해요. 성령이 주는 숙제면 이거 내가 해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해내는 거지만 성령은 성령이 내 삶에 일하심으로 성령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면 뭘 하게 해주십니까? 하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시고 주권자 되시면 실감하게 된다면 성령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감케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런 결과물들이 열매들이 네 삶에 이루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1: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온유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온유를 해내려고 하는 순간 온유하지 않아요. 이거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 생각해요, 안 해요?
1: 하죠.
0: 그렇죠.
1: 네.
0: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코끼리를 생각 안 하는 걸 생각해요.

0: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1: 네네.
0: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 다 비슷해요. 아까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하잖아요.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홉 가지를 카테고리별로 분야별로 이루어내라는 거면은 분야로 분별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여정에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구나 하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 막진 않을게요.
1: 네네.
0: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의 포인트는 아홉 가지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가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 앞 말씀을 보시면 율법해 가지고 율법에 욕망을 하면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촉촉촉촉 항목별로 얘기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하고 아홉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면 오래 참고요. 오래 참는 사람은 이제 충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원래 번역은 피스토스라 해서 신실함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실해요. 그리고 양손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1: 착해야 될 것 같아요.
0: 양손 하겠죠.
1: 네네네.
0: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또 자비 있잖아요.
1: 네.
0: 자비 내가 내 돈 내는 것 같은 느낌 나지만 네. 그것도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1: 화평과 그 모든 것들이.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구약에도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1: 모세.
0: 그렇습니다.
1: 네.
0: 모세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이것도 약간 깊게 가보면
1: 네.
0: 모세가 이제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민수기 12장인가? 하여튼 거기 나와요.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나브라는 말이에요.
1: 아나브.
0: 아나브.
1: 아나브.
0: 네. 아나브.
1: 네.
0: 근데 아나브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아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1: 아나.
0: 이게 아나라는 말이 네. 정말 흥미로운 말이에요.
1: 아나가 뭘까요?
0: 아나라는 말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 고대어들은 한 가지 단어가 심지어는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에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고대어들은 한 단어가 여러 방식에서 쓰이는데 그 어원적인 것이 거기에 또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아나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고통당한단 말이 있어요.
1: 고통당한다.
0: 고통당한다.
1: 네네.
0: 고통당한단 말인데 또 이 말이 또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겸손케 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겸손케 되다는 말인데 또 어떤 말이냐면 또 응답하다는 말이 있어요. 응답한다는 뜻도 있는데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찬양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와.
0: 놀라운 건 이 단어 하나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관계 속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다 설명해요. 그들은 고통당하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응답하고요.
1: 맞아요. 네.
0: 그 응답함 속에서 겸손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1: 네.
0: 그리고 그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나브라는 온유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유라는 말은 그냥 온유해가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속에서 겸손케 되고 겸손케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그 응답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게.
1: 네.
0: 근데 그 땅경시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가요. 시내산에 한 출애굽기 20장쯤에 들어가거든요.
1: 네.
0: 19장쯤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내 광장에 앉아 있어요. 걔네들이.
1: 네.
0: 그다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성막을 짓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한 30여 장까지는 배우고 그다음에 30여 장은 또 지어요. 하여튼 그다음에 레위기 나오죠.
1: 네.
0: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이든지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10장쯤 돼야 얘네가 떠나요.
1: 와.
0: 오랫동안 거기 있어요.
1: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진도 빼야 되잖아요.
1: 네.
0: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주권자라 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존재로서의 확립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한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 온유하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온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 네.

0: 온유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권자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성령이 내 삶 속에 동행자 되어주시는 것을 실감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에 뭘 하냐? 은혜를 실감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도 그것도 성령의 일하심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성령님 저는 오늘도 제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 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 삶의 상황 속에 제가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 은혜 그 온유라는 것이 내 삶에 표현되었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해내겠다고 하는 모든 온유들은 실제 말은 온유이지만 나의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 온유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리실 때 성령님 동행하는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은 된다.
1: 아, 그러면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더욱더 온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고
0: 맞습니다.
1: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국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아하. 맞습니다.
1: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의문점이 풀렸던 것이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약간 은사 개념처럼
0: 맞습니다.
1: 여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나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혹은
0: 네.
1: 나는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다. 나는 양선의 은사가 있다.
0: 네.
1: 충성의 은사가 있다.
0: 네.
1: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떼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것도 좀 풀린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면서
0: 네.
1: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0: 맞습니다.
1: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0: 바울의 서신서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불안함을 2000년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1: 아하.
0: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내가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말한 거예요. 야, 너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너 이런 건 지켜야지.
1: 아, 율법에 집중할기
0: 맞아요. 네네.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눈치 봤다.
1: 네네네.
0: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1: 예.
0: 왜냐하면 복음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십자가면 충분합니다가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근데 그것만 믿으면 나 가만히 있고 사람이 똑같아지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실감할 때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뭐 그걸로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 위에 뭘 더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그때부터는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더하는 건 나니까.
1: 열심히 하는 나의
0: 맞아요.
1: 취하는 거죠.
0: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의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릴게요. 나를 믿게 되면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 되면 우월감이 남아요. 안 되면 열등감입니다.
1: 맞아요. 네.
0: 근데 은혜에 의해서 살면요. 무언가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안 되면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 것입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의 삶.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게 쫙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나만 읽지 마시고 문맥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굉장히 목사님께서
0: 네.
1: 온유함에 대해서
0: 네.
1: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지고 있었던 오해나
0: 네.
1: 잘못된 인식을 좀 확실히 좀 잘 개선해 주신 시간이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아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통당했다.
1: 네.
0: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겸손케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뜻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온유라는 단어가 내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런데
1: 네.
0: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온유케 하심은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겸손케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겸손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1: 아멘.
0: 크리스찬의 삶은 그 네 가지 반복이거든요.
1: 네.
0: 그 안에 온유.

0: 뉴라는 것은 이미 스며들어 있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네. 아멘. 자, 현문현답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온유함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퀴즈를 하나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알겠습니다.
1: 어떤 퀴즈가 가능할까요?
0: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퀴즈 좋습니다.
0: 퀴즈 갑니다. 네. 구약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을 표현하는 아나부를 원래 이 히브리 말에 원어. 인데요. 네. 그 원어는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퀴즈로.
1: 그 두 글자잖아요.
0: 두 글자인데 이분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나 모르나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퀴즈고요. 보기도 드릴까요?
1: 아니요. 아니요. 보기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0: 보기 안 주셔도
1: 충분히 맞힙니다.
0: 충분히 맞습니까?
1: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온유함의 히브리어가 결국에는 큰 힌트가 아닙니까?
0: 아, 아나부.
1: 네. 아나부.
0: 라는 말로 쓰여져 있고요.
1: 네.
0: 이걸 청취자들이 아나봐. 모르겠네요.
1: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표현에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것이 그때 당시에 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네. 그 광야 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0: 적절히 그때그때 쓰였어요. 그쵸? 그 말들이.
1: 이 시대를 그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또 모습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온유함이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퀴즈의 정답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요. 오늘 이제 받은 은혜와 감동도 더불어서 나눠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 선정해서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0: 아,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청취자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1: 네.
0: 아, 앞으로도 사랑했더란 온유한 일들 계속 이 아나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기를.
1: 한 달에 한 번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목사님 네. 네, 계속 나와주실 거죠?
0: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네. 자, 오늘 우리의 사부님으로 와주신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의 정답 문자 기다립니다. 샵 9330번, 후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할게요. 네, 뭘까요? 정답. 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퀴즈 드렸죠? 네. 현문현답. 네. 온유함은 무엇일까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온유함에 관련된 퀴즈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큰 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원이 된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두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안에는 이제 고통당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겸손케 되다 하나님을 응답받다 그리고 찬양하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두 글자의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퀴즈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나 모르나 모르겠다라고 이제 김선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온유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온유는 오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온유가 주제였고요. 네, 관련된 퀴즈 드렸습니다. 두 글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네, 아나입니다. 아나. 자, 아나였습니다. 네, 아나부가 이제 온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심된 어휘가 바로 아나인데 그 아나의 이제 고통당하다, 겸손케 되다, 응답받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나 이 두 글자 온유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키워드가 딱 떠올랐을 때 아나라는 게 딱 떠올랐을 때 그 나머지 내용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퀴즈도 드렸습니다. 자, 아나라고 문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요. 0130번님 아나 이제 돌아보니까 온유를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고통을 주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저의 찬양을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57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 반주자입니다. 9061번님 항상 답답했던 몇 가지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아하 그렇지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글 쓰느라 문제를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문제 알려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방금 확인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 다음에 또 퀴즈 드릴 테니까 예, 정답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목사님 또 사부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도 귀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0592번님 또 문자 주셨고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나 실천해보겠습니다 라고 5303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이미 준비했단다 아나 또 문자 주셨는데 9581번님 또 감사합니다. 요즘 제게 주시는 가장 합당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3030번님 하지만 정답 온유라고 문자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아나였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유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월과 열등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592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자,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저를 가끔 혹은 자주 느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조아려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온유하게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9297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네, 더욱더 은혜에 집중할 때 그런 은혜가 또 온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정답 아나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아나 세 분 선정할게요. 자, 먼저 1277번님 축하드립니다. 1277번님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0130번님 축하드립니다. 0130번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32번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께, 네. 당첨 문자,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온유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큰 은혜와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 2부에서 얼른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방송 기도문 키워드는 비밀이거든요. 네, 비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있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랑에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아멘. 네, 순종과 또 복종, 그렇게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사랑의 뜰한, 자,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두 가지의 특별한 영적 보약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샵 9330번입니다. 아, 우물전 9330번으로 오늘의 이제 키워드입니다. 비밀, 네, 비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꼭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은혜의 기도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 말씀 씨앗 네 구절 다 받아가시고 보시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찬양입니다. 홍지승의 보물,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자, 오늘도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0: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별 생각 없이 불러왔습니까? 한 가사 한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찬송가 가사 속에 담긴 심리와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 자, 이 코너는 찬송가의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찬송가에는 왜 이런 가사가 쓰였고 또 거기에는 어떤 심리와 또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를 더욱더 방송가족분들께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돌파해 나가겠다 라는 각오를 보이시는 분이신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조나미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샬롬.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건강하시고 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1: 지난 주간에는 네. 잘 걸리지 않는데 감기로 지금 목소리가 살짝 그래서 목소리에서 일주일 동안 좀 고생했어요.
0: 아이고, 네.
1: 그래서
0: 아르셨구나, 네.
1: 네, 목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0: 근데 실제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 그리고 감기에 지금 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일교차가 이제 아침에는 뭐 십몇 도인데 이제 오후에는 막 그 땀이 날 정도로 지금 더운 날씨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교차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감기에 걸리시고 또 아픔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더 완전 이제 나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1: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목을 많이 쓰잖아요. 네. 학교 수업을 해야지 방송해야지 그다음에 네. 유튜브도 역시라서 네. 좀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깨꼬리
0: 아이고 네. 근데 일단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이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또 귀구려 들었을 때 아 좀 변하셨다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 목소리가 아주 막 불편하게 나오는 그 저희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1: 네, 천만다행입니다. 네,
0: 오늘 아무튼 그래도 방송가족분들께 그 가사의 감동들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관리 잘하셔서 예방 잘하셔서 감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 가을 또 겨울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저희가 또 힘차게 또 좀 구호를 외칠 텐데 오늘 약간 좀 옥타브를 좀 낮춰서 아, 톤을 좀 낮출게요. 톤을 네. 좀 낮춰서 송송 행복을 외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뭐 퀴즈와 또 심리 분석 연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도사님 그래도 준비되셨죠?
1: 네.
0: 갑니다. 송송 행복 3창입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행복
0: 할렐루야
1: 이라고 에너지를 좀 충전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살펴볼 찬양 먼저 제가 퀴즈를 통해서 그 찬양이 뭔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오늘 사실 정말 유명한
1: 네.
0: 또 교회에서 많이 불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하는

0: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아주 막 숨기고 제가 2절, 3절 좀 후렴도 너무 유명하니까 2절, 3절로 좀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어떤 찬양인지 알겠다 하시면 주저마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퀴즈 나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2절 3절 너무 짧았나요 전도사님? 네, 조금 더 할까요?
1: 4절 있잖아요.
0: 4절은 근데 또 유명해가지고 4절을 좀 안 읽었는데
1: 그래도 4절 해주세요.
0: 아, 4절 또 네? 제가 이제 배경음악 없이 좀 읽어드린 건 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뭔가 2절, 3절, 4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야지만 1절의 가장 시작 부분으로 가야지만 정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목 컨디션이 그리 좋지는 않으시지만 힌트를 간단하게 주신다면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대놓고 힌트.
0: 대놓고 힌트.
1: 대놓고 힌트. 네. 찬송가, 옛날 찬송가. 네. 제가 그 연달아 하는 숫자들 되게 좋아요. 1, 2, 3 뭐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속되는.
1: 네, 연속되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1, 2, 3을 그 다음에 3. 1, 아. 2, 3, 그 다음.
0: 아, 1, 네. 2, 3 다음에. 네네. 이어지는 그.
1: 장.
0: 4, 5, 찬송가? 6이잖아요.
1: 네.
0: 예찬송가 기준으로.
1: 네네.
0: 예찬송가 기준으로 4, 5, 6이. 이제
1: 장이.
0: 네. 큰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1: 아, 빅힌트죠.
0: 네, 빅힌트. 근데 하지만, 이제, 몇 장인지 아직 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이제 뭔가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치 아닐까요? 가치?
1: 네.
0: 가치.
1: 네. 따로? 가치.
0: 네. 가치. 네, 가치.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가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가치,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동행.
1: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저기 송송.
0: 아, 그래요?
1: 네. 동행으로 구호가.
0: 동행이군요.
1: 네, 네, 준비를 해왔죠.
0: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치와 동행이 굉장히 좀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좀 글자 수로 알려드리자면
1: 8글자입니다.
0: 8글자.
1: 근데 중간에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가치가 네, 들어갑니다. 네, 네. 가치가 들어가는데 자 아무튼 뭘까요? 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 9755번님께서 좀 단서를 남겨주신 게 지금 이제 바뀐 찬송가 새 찬송가 기준으로는 430장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다라는 고백이고요. 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전도사님 제가 이제 뭐 오늘 전도사님께서 시원하게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보태기로 힌트를 드리자면 후렴 가사입니다. 후렴 가사 이거 진짜 너무 강력한 힌트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 버전으로는 우리는 걷겠네잖아요. 근데 이제 바뀐 찬송가 가사로는 우리 걸어가리.
1: 네, 네 우리가 걸어가는 네. 곳이 있죠. 네. 한 글자.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목에 들어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증 9330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행, 그리고 같이. 이게 큰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찬양하고 제목이 헷갈리는 찬양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와서요. 정답 공개.

0: 네, 영어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자, 사랑했더란 방송 함께 하고 계시고요. 사랑했더란, 네, 오늘 2부 순서로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조나미 전도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심리분석해볼 찬송가의 제목 퀴즈로 드렸어요. 가사를 좀 읽어드렸는데요. 자, 이제 정답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도사님, 원래는 이제 전도사님께 제가 정답 공개를 요청을 드렸는데, 좀, 목을 좀 많이 써서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은 제가 대신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30장이죠. 네, 옛 찬송가로는 456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함께 저희가 나눌 찬양의 제목은요,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찬양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0693번님, 네. 저의 18번 애창 찬양입니다 하시면서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답 남겨주셨고요. 9581번님도 자주자주 부르는 찬양이라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이 찬양 제목을 남겨주셨고요. 0714번님 어르신 목욕 섬기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문자 주셨고요. 5973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문자가 굉장히 좀 의미있게 다가왔는데요. 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차 안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요. 제목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9420번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2450번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 전도사님 감기로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듣기에 너무 감미로워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 들을 때 깊이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바로 이분을 제 책을 드리기로 선정한 이유가, 네,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찬사가, 네, 감미로운 목소리, 달콤한 목소리. 자, 감기 걸렸지만 제 이분께 2450님께 제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힐링 스토리. 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정말 감미롭나요?
0: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뭐 10년 이상 지금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감미롭다. 네. 아,

0: 저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죠. 네, 감기롭다.
1: 왜냐하면 그 이제 목이 감기가 왔으니까 제가 성대에 좀 힘을 좀 빼요.
0: 네.
1: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아, 그 힘 뺀 목소리 약간 낮은 저음의 목소리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의 찬사 들었습니다. 감미롭습니다.
0: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물 당첨 문자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20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당첨 문자 또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분 더 선정을 해볼 텐데 한 분 더 제가 좀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일찍 문자를 주신 분 중에서 자, 이분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자, 523번님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했다가 아, 아니다, 아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고 문자 주셨는데 523번님 네, 이 세 분께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의 가사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1: 네, 먼저 구호 외칠까요?
0: 아, 구호가 어떻게 아까 네. 동행이라고
1: 동행을 하죠? 우리 PD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야, 역시 네 글자로 선견지명.
0: 아, 선견지명.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외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너무 과분한 칭찬에 항상 몸들 빠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동행 힘차게 외치고 저희가 찬송가의 가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동행
1: 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선견지명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저 대구 사는 제 스레드 친구 그 별칭이 선견지명.
0: 아, 스레드라는 표현 네. 여러분께 좀 헷갈리실 네, 네, 것 네, 같아서 네. 스레드는 SNS에
1: 네, SNS에 네. 친구가 스친이라고 표현해요.
0: 네.
1: 거기 또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0: 네네.
1: 제가 또 이름 한번 이렇게 불러주면 우리 선견지명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0: 아, 할렐루야.
1: 라고 해서 네. 네. 그 이유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1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네.
1: 누구와 같이 길을 가는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즐거운 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행복한 일 아닌가?
0: 아멘. 아멘.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기쁜 일 아닌가라고 해서 끝에가 아닌가? 반어법이에요. 그 말이 맞다라는 표현이죠.
0: 근데 진짜 이게 우리 그 이 거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께서 이제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종종 우리가 참 사실 소풍길 같아야 될 텐데.
1: 네.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시니까 네. 저희들이 육신으로 직접 못 뺀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0: 네.
1: 항상 주님이 옆에서 제 손을 같이 길을 간다. 라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0: 맞아요. 네.
1: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바닷가 모래밭을 주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4개가 남겨졌어요. 발자취. 근데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괴롭고 고난에 고통스러울 때 제가 바닷가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야?
0: 주님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1: 네.
0: 네.
1: 라고 반어법을 써서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했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대답이 정말 은혜로운 대답이라서 제가 항상 감격의 목이 메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남이야. 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내 등에도 업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그렇게 내가 업고 걸어갔어.
0: 아, 네.
1: 주님의 발자취 이 시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발자국이 네 개였다가 두 개가 됐을 때
0: 네, 네.
1: 주님의 발자취는 그것은 주님은 나를 업으셨다.
0: 아멘.
1: 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한테 업혔을 때 2절 말씀이죠. 저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서 정말 어린아이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제가 이 표현을 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은 주님의 붙잡힌 손. 주님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손이 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0: 이게 약간 2절 가사가 앞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다. 우리는 어리석고 주님을 원망하고 투덜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생명길로 간다.
1: 네.
0: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1: 정말 은혜스러운 표현이죠.
0: 아멘.
1: 네, 그...

0: 그래서 그것이 하이라이트. 네. 생명기대 무엇이 있느냐? 짜잔. 두둥.
1: 3절.
0: 3절. 네. 꽃이 피는 들판이에요. 제가 축복하는 말을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네. 꽃길만 걸어가세요라고 축복을 해요.
1: 네.
0: 그렇지만 우리 인생길은 꽃길만 있습니까? 험한 골짜기, 때로는 자갈길, 진흙길, 그 모든 길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꽃이 피는 들판만, 얘야 나와 함께하자,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라고 하면 다시 축복의 언어가 너는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그 험한 골짜기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희가 전문용어로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잡고 주와 같이 가겠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정말 꽃이 피는 들판이 연상되면서 험한 골짜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그 험한 골짜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거친 바다에 정말 폭풍과 몰아치는 그러한 바닷길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잔잔한 그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거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0: 네. 네. 그리고 4절은
1: 4절.
0: 네, 클라이맥스죠.
1: 클라이맥스. 네.
0: 네. 여기 선지자 에녹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제가 가장 사모하는 분이 바로 에녹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은
1: 네.
0: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믿음이 먼저 나와요.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오, 사모해야 됩니다.
1: 네.
0: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노라. 이미 옮겨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1: 아멘. 아멘.
0: 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서 영어 또 조이가 나오죠.
1: 기쁨.
0: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1: 조남이, 장찬이, 그리고 모든 우리 방송가족분들.
0: 네, 그렇지만 특별히 조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는. 네. 여기서는 및 에녹이고 저는 조이라는 별칭을 쓰잖아요.
1: 네.
0: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지저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오 아들스 내 이웃의 기쁨이 되고
1: 아멘,
0: 싶고.
1: 아멘.
0: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질문 요법을 해야 돼요.
1: 네.
0: 조이야, 너는 뭘 할 때 가장 기쁘니? 네, 예배 드릴 때, 그다음 방송할 때 엄청 기뻐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한 이유, 또 여기 오늘 저희들의 구호죠. 하나님과 동행한 덕분으로.
1: 아멘, 아멘.
0: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아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1: 아멘, 아멘.
0: 에녹은 몇 년을 살았느냐? 365예요.
1: 365.
0: 네, 365년을 살다가 들려 올려서.
1: 야.
0: 네, 이야. 정말 의미 깊은 표현이죠.
1: 맞아요. 네.
0: 다시 한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제가 사모합니다. 조이도, 조남이도, 그리고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라고 돼 있어요.
1: 이 에녹의 어떤 삶과 그 에녹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찬양 불러야겠네요.
0: 네, 그렇죠.
1: 네.
0: 후렴은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음료를 섞어서.
1: 아, 제가요?
0: 네.
1: 아, 제가.
0: 불러주세요.

0: 가리.
1: 네, 음을 섞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음을 빼고 정말 담백하게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소장답게 네. 가사만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문장을 아로새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0: 아멘.
1: 어떠세요? 듣기?
0: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1: 네. 어떤 느낌이세요?
0: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의지와 다짐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
1: 네.
0: 같거든요.
1: 네. 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미지가 그려지죠.
0: 네.
1: 제가 주님을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0: 아.
1: 손을 잡아주셨고, 그 다음 때로는

0: 업어주시면서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의 길을 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택받은 자요 행복한 자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0: 네. 네.
1: 우리가 손을 놓을지언정 주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셔서 결코 놓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손목을 붙잡는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0: 네, 훨씬 강력한 힘의 잡힘이죠.
1: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걷겠네. 그러니까 오늘 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것이 사실 이 찬양은 다들 좋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이유가 밝고 또 에너지가 있는 그런 멜로디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을 좀 사모하고 또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0: 네,
1: 찬양이라는
0: 심오한 네네 예, 예. 가사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1: 네, 우리가 아주 가볍게 부를 수는 없는 항상 이제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지 않을까.
0: 네, 제가 정말 감사한 피드백을 듣는데요. 그냥 뜻없이 그냥 가사를 음률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불렀었는데 가사만 따로 생각하는 우리 이 시간을 들은 이후에 훨씬 더 좀 더 깊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송송 행복 네, 이 코너를 진행하는 것을 정말 행복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미지들이 이 찬양을 이제 앞으로 부를 때마다 좀 떠오를 것 같아요.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고 또 우리는 이러한 가사를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우리의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오늘도 5811번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따라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포근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문자 남겨주셨고
0: 이렇게 나아가실 때 네. 저희들이 또 오늘의 구호를 네. 그 동행이란 단어를 마음에 더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0318번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감미롭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드디어 오늘 들으셨네요.
1: 최초로 제가 감미롭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아이고 귀한 섬김과 정말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이제
0: 구호.
1: 네, 구호와 함께 먼저 네, 격려의 인사. 말씀 또 네. 뭐 축복의 말씀 또 바라는 네, 말씀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0: 오늘도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1: 아멘.
0: 정말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에녹처럼 언젠가 우리가 들릴 그날을 사모하면서 네. 그렇게 주님과 같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동행!
0: 이라고 네. 저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 네, 조나미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0: 네, 샬롬. 네,
1: 다음에 또 귀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건강 회복하셔서.
0: 쾌차!
1: 그렇습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소풍과도 같은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입니다. 비밀. 오늘 방송 키워드 비밀이니까요.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비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생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 주관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안영생활체육시설에서 2026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제16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 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새생명교회가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26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민새생명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제12회 교회 교육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 드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 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성남교회 양병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일단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내려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고별 설교를 하실 때도 핵심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어 승천하시던 날도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끌리면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면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람들 마음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이 흔들리며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인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섯 단계를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순서를 따라 또 경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단계대로 신앙생활하면 가면 갈수록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은 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쉽고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미

0: 의미가 있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며 삽시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 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권위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2차 투표 끝에 김한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항존직 정년 연장과 여성 총대 법제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신총회는 박찬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공교회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에 따른 재선거 끝에 신진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어 김종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미자립교회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정선에서 제116차 총회를 열고 김선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장 대신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도입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이주일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165개 노회 중 54.5%만 찬성해 3분의 2 찬성 요건인 66.7%에 미달함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합동총회는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기존의 관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0: 유모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특수 유모차 지원 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 장애 아동 30 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특수 유모차는 기존 일반 휠체어나 중형 유모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량화 및 등받이 조절 기능, 수유 장비 고정용 피딩 폴대 등을 갖춰 중증 장애 아동의 외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 김미정 씨는 아이와 함께 더 멀리 나가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칼럼.
2: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현실만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될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아마 어려울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기쁨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순간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형편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안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앞에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으며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는구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안 될 거야, 어렵겠지, 방법이 없어, 이런 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서보는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 날씨가 시원하다 해서 쌀쌀하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독감 예방에 대한 안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겨울맞이 채비인 때죠. 무엇인가를 보고 들으며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긴장감이 있기에 흐트러짐도 덜하고요. 오늘도 무엇인가 준비시키시는 주님, 무엇이든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기를 기대하며 청취하시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동력과 함께 서로의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마음에 품고 있는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 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또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머물고 있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도 제목들 많으실 텐데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번호 나오기 원치 않아요 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셔도 더욱더 생생하게 들으시고 또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통화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 하나님을 믿는 자 올려드립니다.

0: 지금 대전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참 곳곳일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이고요. 샵 9330번 누르시면 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나 직접 통화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응답 받으신 내용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서산 동암교회 이강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도 먼 거리에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한의학에 무병조사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 없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확신이 굳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쭈구렁 밤송이 삼엿 간듯한다라는 말처럼 병이 있으면 살얼음 걷듯 조심하고 살펴 무병한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역설이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믿었습니다.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1회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리를 드리는 등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밤 예배하여 세리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처럼 성

0: 성전에 멀리 섰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애통했지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심에 통회한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친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다 했습니다. 이 시간 천운과 같은 우리의 의인의 혀로 부르짖는 이 기도와 간절한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 가치관.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8일 금요일에 난소 제거 수술을 합니다. 난소에 있는 혹이 양성으로 나오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0: 흔하게 있는 부인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체험되고 또 간증되며 고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도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난소의 제거 수술의 문제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부인 나는 나이도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병인지 잘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부인의 병입니다. 여성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익명에 드리는 18일에 난소 제거를 수술을 하고 앞둔 이 무거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라파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손 내밀게 하시고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치료하는 광선 발하여 주셔서 모든 난소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은총의 표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18일까지 마음이 여러 갈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수술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 예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 이 경험이 있으시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총을 같이 응원합니다. 0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장분순 어르신에게 주님의 참 평강과 건강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같이 일하는 이복희 선생님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로 도와주세요. 우리 0714번님이 보내신 기도 제목으로 봐서는 어른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함께하고 계시는 어르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이복희 선생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건강하기를 소망하시는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장분순 어림님께 어르신께 주님의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얼굴을 빛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포도주,
1: 아멘.
0: 그리고 육신을 힘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더불어 같이 일하는 이복희 선생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0713번님이 기도 중보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저희의 이름이 어린 양 보호자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저희의 이름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어른신들을 섬기는 일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0713번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응답들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풍성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49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외동딸이 키가 작아서 늘 위축돼 있어요. 성인이라 클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자존감이 떨어져서 부모도 원망하고, 딸에게 너는 주님의 걸작품이야 얘기해줘도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참 엄마의 마음 힘드실 거예요. 딸의 마음이 유해져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따님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에요.
0: 요즘은 흔히들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잖아요. 압구정동에 입원 출구에 가면 우리나라의 미용이 다 있는데, 어머님이가 너는 주님의 걸작품이야. 이거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 우리 이 시간 4918번님의 외동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이 말씀 붙들며 외동딸의 이 키가 작은 이제 부모로서도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방법 앞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918번님의 외동딸이 이제 귀한 따님이 키가 작다고 남들에 비교해서 키가 작아 늘 마음이 위축되고 이 사회에 키가 작은 사람은 주류가 될 수가 없는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너는 주님의 걸작품이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의 외동따님의 나가는 걸음걸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이 보배롭고 존귀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괴물 얻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은총의 귀중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괴물 받았던 것처럼 어린 예수께서 사람 앞,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의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가 하나님 앞에 귀중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수넴 여인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한자나 도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의 염려를 털어낼 수도 없습니다.
1: 그치요.
0: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총을 귀중함에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영광의 영광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4918번님이 외동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0: 라는 기도 제목이셨는데 너무나 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자존감이 있다는 거는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존감을 가져라,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따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테니까 시편 145편 20절 말씀 붙잡고 외동 따님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2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파 선교사 가족입니다. 아, 전파 선교사 분이 보내주셨네요. 큰 사유가 현재 중령으로 군 복무 중인데 이번 주 18일에 대령 진급 발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급 시험인데 꼭 진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사유 분의 대령 진급을 놓고 아마 이 믿음의 분들은 진급 자체의 목적보다도 진급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끼칠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하시죠.
1: 저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이 군대 생활에서의 이 상명하복, 이 군대 조직 문화에서 계급은 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이 중압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진급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진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잠언 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큰 사위에 세 번째 대령 진급 시험이 18일 날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복무에 있어서 상명하복의 군대 사회에서 계급은 참으로 그 가치가 있고 귀한 생명과 같습니다. 잠언 3장 4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여 아멘. 소망하오니 하나님 결제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고 아멘. 저가 기다리는 별식과 같은 좋은 소식이 산을 넘고 강을 널려 저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0251번님의 기도 제목이셨는데요.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데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낫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고등학교 교사로 업무가 참 많으실 텐데 건강을 놓고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1: 저희 교회에서도 교사분들이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 교단에 쓰시는 것이 굉장히 경모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 경모에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걸로 왔는데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임하여 낫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020번님의 아드님이 교편에서 교단에 서서 눈밝은 선생님이 되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경모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과 경모로 인하여 허리에 아파서 이제 수술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낫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드님의 모든 기도하는 손 내미오니 저의 손 붙잡아 주옵시고
0: 아멘.
1: 순종의 손 내미오니 하나님 저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고 치료하는 광선 바라여 주옵시며 허리에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옵시고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띄워주시며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셔서 제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0: 고등학교 교사로서 갖춰야 될 또 참 많은 부분들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또 힘이 나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도 바랄게요. 244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그래요. 직장 생활 가운데 이 관계의 어려움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원만한 회복을 놓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이 부모님의 마음 담긴 기도 요청이십니다.
1: 딸, 자녀들이 직장 생활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면 참 부모로서 답답해져요. 직장 가서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동료들과 좋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2449번님의 따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행하여 관계 어려움에서 헤쳐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잠언 13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따님의 2449번님의 따님의 직장 생활에 관계의 형통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임금을 10번씩이나 떼먹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큰 집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따님의 직장 생활이 원만해지기를 위하여 지식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관계의 얼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막히고 맺히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관계에 능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 2449번님의 따님 잠언 말씀 주신 그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움으로 관계의 형통이 있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합니다. 95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 오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4개월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고 예수님 영접하길 원합니다. 또 아는 동생이 간암 3기로 항암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동생이 암도 치료돼서 주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육체로 돌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육체로라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셨어요. 우리 큰오빠와 아는 지인분 동생의 암 놓고 또 뇌출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1: 사람이 아픈 곳에 내 온몸이 집중됩니다. 집중되는 곳은 아픈 곳이지요. 큰오빠의 뇌출혈 그리고 지인 동생분의 간암 3기 항암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큰오빠의 뇌출혈로 쓰러져 이제 4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고 이제 세리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의 마음속에

0: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1: 아멘.
0: 모든 신경의 조직들이 회복되게 아멘. 하여 주옵시고 신념악식하게 만드시고 지으셨사오니 사지백체 육체 오장육보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은총의 표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암 3기로 항암 중에 있는 지인동생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속에 기쁨 가득 찬양 가득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1: 아멘.
0: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9518번님께서 큰오빠와 또 동생을 위해 너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같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온전한 육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저도 기뻐하고 또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71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끄럽지만 음란죄와 싸워서 이기길 오늘도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길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겠습니다. 0717번님 큰 용기를 내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안타까움이 내보이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으시네요.
0: 용기 내주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드리고 싶습니다. 0717번님을 위해서 용기에 대해서 제가 보너스를 드리고 싶은데요. 찬송가 433장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간악한 막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433장 특별히 3절을 부르시면서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0717번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참으로 나날이 어두워가며 모든 중독되는 이 시대 속에서 가락한 막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1: 아멘.
0: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락한 원수막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은총의 표적을 노래하며 승전에게 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아멘. 이기고 또 이기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향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영광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빛 대신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막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저절로 물러간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0717번님 감사하면서 응원합니다. 480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술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기도합니다. 고3인 딸 하은은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 고1 딸.

0: 하엘, 중1 아들 박주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4805번님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가 286장을 늘 기억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날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고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이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알코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고3딸 박하은 실용음악가를 가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취업 진로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실용음악을 통하여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양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의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딸아이의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들 음악을 통해서, 이 선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곧 1딸 박하엘, 중1 아들 박주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괴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 날에 봄에 밭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 날에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일촌 광음을 아끼며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 네.
1: 성실로 식물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가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약인 그 안에 그가 능력 있다고 하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
1: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무릎을 세우시는 우리 4805번님 너무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주신 찬송가 286장과 또 말씀 에베소 3장 17절을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같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421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요양원과 실버타운에 계시는데요. 올해 6월에 입사하셨어요. 어머님의 치매 회복시켜주시고 아버님이 바뀐 환경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내 김수영 권사 갱년기와 자궁쓸개 수술로 인해 우울해하는데 건강 회복하고 마음이 맑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마음 담은 사랑의 기도 제목을 보내셨습니다.
1: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요. 그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이 엘가나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4210번님이 한나의 남편과 같은 엘가나가 아닐까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요양원과 실버타운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며 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셨사오니,
0: 아멘.
1: 우리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낯설고 물설은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0: 아멘.
1: 삶,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손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0: 아멘.
1: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 김수영 권사님 갱년기 쓸개 수술 우울하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에 그의

0: 남편 엘가나는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분 김수영 권사님에게 모든 갱년기를 그리고 수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위로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저의 모든 소원 다 아시오니 무거운 짐 맡아 주옵시고 참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우리 갱년기를 맞이한 아내로 인해서 어깨가 무거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날마다 힘을 내셔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273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31살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잘 다녔지만 또 요즘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직장과 교회를 다니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 나가다 보면 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좀 등한히 할 수 있는데 아,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0: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 아멘.
0: 아드님의 직장이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의 행사를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저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저의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의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고 진리로 띠를 띄워주시고 또한 은혜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1: 아멘.
0: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들에 대한 이 기도의 무릎 너무나 귀하십니다. 끝까지 아드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꼭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수많은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수마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서산 동암교회 이강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마의 기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1: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이슬의 시간입니다. 찬 이슬, 온 이슬로 이제 가을은 더 깊어 가겠지요. 하늘 이슬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가득 안고 기쁨 가득 찬양 가득한

0: 방송가족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또 내일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의인에게 시각을 돌리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멋진 동행하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방적인 요구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사춘기 중학교 2학년짜리 손자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걔랑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 혹시 손자랑 대화를 아예 안 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긴 해요. 근데 하루에 딱 세 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문 쾅 열고 들어오면서 밥 줘. 학원 가기 전에 손 벌리면서 만 원만. 방에 들어가면서 깨우지 마. 이게 하루의 대화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자에게 할머니는 과연 어떤 존재인 걸까요? 밥과 용돈이 나오는 무인 자판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남일 같지가 않죠.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딱 그 중이 손자처럼 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정직하게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갓 통신병으로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이 있었는데 작전훈련 중에 이등병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무전이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다급하게 자기 할 말만 한 거예요. 본부 현재 아군 3명 부상, 적군 전차 2대 출현, 지원바람 이상 끝.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무전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신 버튼 누르고 있으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송신 버튼만 누르고 지원 바람! 빨리 보내주기 바람! 왜 말이 없냐? 보내주기 바람! 계속 송신 버튼만 누르고 있는 거죠. 사령관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 야 임마, 손가락 대! 지금 지원금 보낼 테니까 좌표라도 좀 말해봐! 근데 이등병은 여전히 버튼을 누른 채 왜 대답이 없습니까?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계속 통곡하며 결국에 훈련이 끝났고 그 병사는 영창 갈 뻔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꼭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면은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주문하는 식당들도 있지만 많이 바뀌었죠. 요즘 이제 키오스크로 다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햄버거, 김치찌개, 동태찌개 해가지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요즘에 뭐 택시도 그렇고 여러분 배달 주문할 때도 그렇고 다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 전화를 하던 얼굴을 보던 이렇게 좀 요청을 얼굴 대 얼굴로 요청했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중간에 디바이스가 들어가면서 이게 인간미가 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메말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키오스크 앞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내 주문서를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건강 1번, 자녀 합격 2번, 아파트 청약 3번, 사업 대박 4번,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라는 네 개의 창문을 통해 성경을 봤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도 좀 그 도구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창문은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죠. 성경의 창문입니다. 오늘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의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서 있나요? 꽃밭에 서 있나요? 막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서 있어요? 아니죠. 캄캄하고 축축하고 막 쥐가 들끓는 시의대뜰 곧 감옥입니다. 감옥. 바깥상황은 어때요?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고요. 날마다 흙을 퍼날라서 토성을 쌓아 올리고 있고요.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린 가운데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라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절체절명의 국가적 재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으로 보면 민족적으로나 또한 사방의 절박으로 꽉 막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이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세라는 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요. 태초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적인 실행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그것을 만들며 히브리어 요체르라고 쓰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손에 흙을 쥐고 아주 정밀하게 작품을 빚어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암담한 위기와 또한 우리가 처참하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암담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계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유명한 약속이 등장하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외국 사람이요 이 통성기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몰라 논문에다가도 통성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통성.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도의 문화인데 이것이 굉장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소리만 지르는 것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수련회 가면 어때요? 아주 3일, 4일 동안 아주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는 아주 혼날 줄 알아. 목이 최소한 쉬어야 은혜를 받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보면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바츄로트라고 해서 너희 인생 가운데 인생이 너희의 지혜로는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요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좁은 머리와 상식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과 신비한 계획을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청껏 소리 높여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무능과 한계를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인간의 지략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나의 거룩한 구원 계획과 도시의 영적 회복을 너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막혀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울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던 헬렌 켈러. 어느 날 그녀가요, 숲속을 한 시간 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요. 숲속을 보고 무엇을 보고 들었니? 그러자 이 친구가 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뭐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나무랑 풀뿐이던데. 이 헬렌 켈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한 시간 동안 숲을 걸으면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끝으로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만지고 나뭇가지에 손을 대어 봄바람에 떨리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수천 가지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데 말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힌 시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엔 뭐만 보여요? 아유, 망했네. 그냥 망한 자리 같고 캄캄한 감옥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린 예레미야는요, 그곳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고로 오시는 중임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건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창문은 전통의 창문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스승들은 기도를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거룩한 노동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지만 전통은 이렇게 또한 말해요. 기도란 좁아터진 내 욕심의 크기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뜻의 크기에 맞추어 부수고 넓혀가는 영적인 수련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알테라티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3시간의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 같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요.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이 올드스게이트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한 뒤에 매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거룩한 호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내쉬는 날숨이 있으면 반드시 들이마시는 들숨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숨을 밖으로 뿜어내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 호흡곤란에 빠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분통 터지는 사정과 내 소원 목록만 거칠게 토해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숨을 밖으로 내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차분히 들이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들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허하고 영적으로 탈진하여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마시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건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내 원함을 아뢰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머무는 거룩한 경청으로 나아가는 호흡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창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존엄한 선물이죠. 지성과 이성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지적 호기심과 상식을 가진 성도님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한 번쯤 품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굳이 시간을 구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라면 좀 알아서 척척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죠? 저만 했나 봅니다. 네. 하나님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야야 저기 김건사님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있는데 좀 알아와 알아와 그러면서 막 정보를 막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 보고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형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이치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엄마는요, 초등학교 들어간 자녀가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표정만 봐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만 이 감이 옵니다. 신발을 던져넣는 폼, 입술을 삐쪽 내민 입술만 봐도 이게 친구랑 싸웠는지 받아쓰기 시험에서 망했는지 척 보면 압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척 보면 알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식탁에서 맛있는 밥 차려주면서 아이고 우리 효성이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아이와 엄마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둘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배고픔, 떡볶이 요구, 15분 내에 조리 요망, 이게 가정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요구사항만 적은 메모지만 툭 던져놓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냥 소원만 올려드린다면 그게 다른가 가죠. 미신적인 주술에 불과한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본문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완고하고 교만하고 평안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네.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배에 기름이 끼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사방이 가로막힌 시대들에 갇혀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눈먼 맹신이나 억지 논리의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광대한 창조주이시지만 결코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내 편협한 논리와 인간적 잔머리를 다 내려놓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또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창문은 생생한 체험과 실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탁상공론이나 활자조개 같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진흙탕 속에서도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로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시절부터 막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막 땀 흘려가면서 건실한 제조업 중소기업을 일구 오셨습니다. 그럴 때 믿었던 거래처가 연쇄부도를 맞게 됐어요. 수십억 원의 그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공장 기계 안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매일 아침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멱살을 잡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집사님이 매일 그냥 본당 그 뒷자리에 서서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0: 당장 내일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제발 부도만 좀 막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고 몇 주 동안 밤마다 울부짖다가 마침내 몸도 영혼도 완전히 탈진해버리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집사님이 더 이상 뭐 소리 내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와서 강대상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나에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내 목소리를 완전히 멈추고 내 고집과 요구의 볼륨이 완전히 0이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네 교만이 무너진 거야. 네가 망한 자리에서 내가 비로소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어. 이 집사님이요, 마룻바닥을 막 눈물로 적시며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몰라요. 물론 환경은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집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바닥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모든 빚을 갚고 지금은 기업을 훌륭하게 재건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영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요구를 억지로 관철시키려기보다 우리의 볼륨들을 영으로 맞추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경청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까? 아주 사무치게 경험했습니까? 언제예요? 내 뜻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막 직진하고 막 아주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잖아요. 내 얕은 깨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날로그 FM 라디오 아시잖아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틀어줘도요, 이 라디오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맞춰지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밀하게 거기에 집중하며 다이얼을 돌려야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모든 걱정과 욕망과 분주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욕망과 분주함이라는 곳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음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뭐예요? 내 손을 민감하게 주님을 향해 돌리는 거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가 제시한 네 가지 은혜의 창문을 통해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갇혀있는 자의 한계 속에서 역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이고요. 전통은 우리에게 일깨워주지요. 기도는 영혼의 거룩한 호흡이며 좁은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넓혀가는 인격적 사귐입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주문식 키오스크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접속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복된 대화다라는 거예요. 경험은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내 요구의 소음이 끊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에 절망의 시대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기적의 장소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3분의 멈춤을 우리가 좀 훈련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분만 멈춰서 들어보세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손에서 좀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 걸어오시는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시작해야 돼요. 3분의 멈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상의 소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붙들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방적인 독백과 요구의 그런 키오스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경청의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는 삶의 시위대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크고 은밀한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이 주신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듯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약하고 또 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빚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박신화가 지휘하는 영락교회 성가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기도원의 300용사 박신아가 지휘하는 영락교회 성가대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총 6곡이 묶여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목은 바흐가 직접 붙였다라기보다 1721년 당시 브란덴부르크 슈베트 공작

의 친척인 크리스티아 루트비히에게 바흐가 이 곡을 헌정하면서 브란덴부르크라는 제목이 붙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실 4번은 특별히 여섯 곡 가운데 바이올린과 두 대의 리코더가 모방을 이루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푸가적인 모방 기법과 합주, 독주, 합주, 독주 순으로 이루어지는 리토르넬로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악장입니다. 처음에는 푸가처럼 각 성부가 모방이 되고 또 대입법적인 텍스처를 이루면서 시작이 되며 그 이후 바이올린의 화려한 독주가 시작되면서 협주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악장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바흐 작품 번호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오늘 이 작품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6개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서 3번 라 캄파넬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음악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에서 일으킨 혁신적인 연주 기법들을 리스트가 피아노에서 음악으로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파가니니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그것을 구현한 작품으로 작곡을 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죠. 이러한 당대의 놀라운 바이올린의 기교들을 리스트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데 그치지 않고 피아노에서 새로운 기교로 확장하고 재창조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 3번 라 캄파넬라 함께 하시겠는데요. 어쩌면 6개의 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 캄파넬라는 작은 종이라는 뜻인데요. 파가니니 바이올린이 협주곡에 등장하는 그 라 캄파넬라 주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괴테의 시에 의한 물감 잡는 그레첸 소프라노 도노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리스트의 6개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3번 라캄파넬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아소 준비했습니다.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의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스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참 아름다워라 기타리스트 이신영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북한에서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산과 같은 농촌에서는 고추를 미리 사두려는 장사꾼들이 몰리기까지 한다죠. 이 장사꾼들은 도시에서 생필품과 약품들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다시 고추 같은 농산물을 사서 도시로 가져가 판다고 합니다. 매년 보던 풍경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돼서 먼저 확보하려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고춧값을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양의 고추를 사는데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가까운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됐을 정도로 북한 돈의 가치가 크게 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추 먹는 이빨을 뽑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억압과 통제가 일상인 정당치 않은 북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과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서울에서 극동방송과 동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피디님, 이곳은 경주예요. 가을바람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7012님. 경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석 인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7012님. 우리 오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맞는 이 가을 바람, 선선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북한 땅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181님이 봉고차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친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뒷좌석이신지 조수석이신지 타고 계신데 운전자 분을 포함해서 몇 분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이 주파수를 맞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잘 함께 은혜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 잘 쓸게요. 저도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달에 선물을 당첨이 되신 제가 어떤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앞으로도 출석 인사라는 선물로 기도의 한 줄이라는 선물로 OFP데이 함께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주님의 향기가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한 줄 한 줄 정말 귀한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항상 듣는 찬양 극동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 파주에서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도 남겨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북한에도 이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참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4189님

님께서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북한 땅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도 만나보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편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기쁨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신 이 총 두 분께 정답 도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분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약속하면서 한편 차이 문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김장을 준비하면서 고추를 미리 사들이는 북한의 장사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고추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도시에서 사와서 농촌 지역에서 팔고, 농촌에선 그렇게 사가서 또 도시에서 팔고,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부르는, 북한에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병차의 문제는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너무 흥미롭고 예쁜 말 아닌가요? 달리기 장사꾼, 메뚜기 장사꾼. 아, 4735님은 장마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마당에서 이 물건들을 오고 가면서 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이 장사꾼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해요. 달리기 장사꾼이 1번이고요, 메뚜기 장사꾼이 2번입니다. 두 분이 탁 1등 2등으로 도착하신 두 분이, 한 분은 1번이요 하셨고, 한 번은 아주 자신있게 2번 메뚜기 장사꾼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려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문제를 몇 번이나 내드렸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경계, 그 어느 곳에서는 이 통행증을 검열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웬만한 달리기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물론 통행증을 지니고 합법적으로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겠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 이 힌트를 들으시기 전에는 오답자가 거의 80-90%네요 근데 이 오답도, 오늘 내는 오답도 사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오답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호칭하는 이 표현,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혹시나 뇌물을 요하는 검열이 필요할까 싶어서 몰래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하지만 지역사회 꼭 필요한 이 장사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요.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신 우리 4614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얼마 안 남은 줄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한 줄을 믿으면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오해피데이 한뼘차이 정답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먼저는 찬양 후에 또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에 나온 지 2개월, 3개월, 한 계절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된
0: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0: 네, 네.
1: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

0: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1: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0: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1: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0: 한
1: 있었어요.
0: 달. 다른 분에 비하면
1: 다른
0: 그래도,
1: 분들은 다석달 있었는데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때어뭐 예전에서 공부 한뭐석달 하고 또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석달 있어야 된다. 또뭐 대사관에 몇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한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달 전도 아니고 한달 후도 아니고 딱한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달 만에
0: 세상에.
1: 지금 그때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0: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1: 맞아요, 맞아요.
0: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1: 더잘
0: 알고
1: 아시는
0: 계시는.
1: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0: 근데 그렇게 한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오신 지두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1: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쿤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할 수가 뭐뭐한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배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지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집 집안도 아마 그돈 때문에 그런지 수술 안 하고 군항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농을 못 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받고 왔는데 장훈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그럼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안 되면은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주겠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0: 아멘.
1: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0: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1: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

0: 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네.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되지 않았어요.
0: 네.
1: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5633 우리 청취자분, 오늘 함께한 드보라 자매님의 기도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생명 시냇가를 거니는 드보라 자매님의,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함께 할까요?

이렇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멈추지 말고 늦더라도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 0610님. 0610님은 우리 정답을 틀렸어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병차의 문제가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고추를 사다가 평양에 가서 고추를 파는, 평양에서 의약품이랑 생필품을 사다가 농촌에 가서 내다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북한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파는, 지역 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오가면서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참 같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틀릴까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일사부사님은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도전해 주셨네요. 저도 북한 땅 곳곳을 이곳저곳 달려보고 싶어요. 4316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 그냥 궁금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마석에서 출근길에 점점점 하셨어요. 4316님, 그냥 궁금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북한을 향해 갖는 물음표를 말씀과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

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정답은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그날을 꿈꾸면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1번 달리기 장사꾼입니다.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매로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메뚜기 장사꾼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장사꾼은 허가된 매대가 아닌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정말 메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 장사꾼들을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꼭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예요. 멸치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6531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른 이뤄주신다면 우리 그 소망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답이 달리기 장사꾼이군요. 어플리케이션도 남겨주셨고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곳이 북한이 아닐까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뚜기처럼 복음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새싹회원이신 2326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메뚜기처럼 복음이 달려갈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도의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고정하셨대요. 5085님 잘 오셨어요. 부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까지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또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을 문자를 읽어가면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어느 날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총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요. 고라, 내가 당신과 당신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내일 향로를 가져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오. 레위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오.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소.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오.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오.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오.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곡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도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예전에 성적표에는 점수 대신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죠. 수, 우, 미, 양, 가. 예, 수는 빼어나다는 뜻이고요. 우는 넉넉하고 뛰어나다는 뜻. 미, 예, 미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기 좋죠. 그런데 성적이 조금 내려가면 양과 가가 나옵니다. 양, 이 양은 좋다, 어질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낮은 단계였던 가, 이 가조차 뭐 우리는 안 좋은 추억들이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가조차 한자를 보면 옳다,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수를 받아야 잘한 것 같고 가를 받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글자의 뜻만 놓고 보면 그 어디에도 넌 틀렸다, 넌 형편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자꾸 스스로에게 수만 요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지. 일도 완벽해야 되고 부모로서도 완벽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실수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하나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인생도 모든 순간이 수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넘어졌고 모세는 두려워했고 엘리야는 지쳤고요. 다윗도 아시는 것처럼 큰 실수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에이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내 모습이 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날은 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미. 어쩌면 오늘은 겨우 가일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가입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 아닐까요?

네, 도시의 기쁨 최정민입니다. 아, 제가 찬양 나가는 사이에 문자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문자가 갑자기 폭주를 했습니다. 수우미양가 때문인가요? 네, 다들 수우미양가에 대한 좋은 추억과 함께 좋지 않은 기억도 있으신 것 같아서 많이들 문자 주셨는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9673번님 제일 먼저 오셨고 샬롬 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 되라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 있을 때 뵌 청취자도 계시는군요. 5830번님. 야, 서울에서 뵀는데 여기에 계셨다니. 잘 지내셨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늘 반갑게 찾아오시는 9507번님. 요즘 바빠서 출석을 잘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경기도 양평에서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거 보세요. 수우미양가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이 있네요. 4006번. 이거 익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저는 성적에 양가가 양가가였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학창시절에 수우미양가에서 위 밑으로 맞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때일 뿐. 네, 그리고 해석해드린 것처럼 양과 가도 괜찮다, 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우물전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까지 하고 끝날 줄 알았죠? 했던 그 코너가 이번주에도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일상을 우물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9507번님. 네. 그 TV를 보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또 친절하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다양하게. 자, 저희는 찬양 한 곡 더 듣고 잠시 후에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과 함께 또 우리 한번 성격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관계를 잘 맺어갈지 얘기를 나눠보시죠.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신현재 음성으로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참 다르죠. 그런데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내 기질로 알아보는 달란트 사용설명서. 나의 기질을 알아보고 그 기질을 가정과 교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질,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1: 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주 동안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기질들을 하나씩 만나봤죠. 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기질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가 이런 기질이라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기질이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내 기질로 알아보는 달란트 사용 설명서. 자, 오늘 첫 번째로 지난 9주 전에 했던 완벽주의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청주금천교회 또 장신대학교 개건교수이신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1: 하마터면, 네, 지난주를 끝으로
2: 그러니까요. 네,
1: 못 뵙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3: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1: 네, 청취자들도 지금 5811번님께서 오늘 방송 기대가 된다고, 네, 목사님 사모님을 환영하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3: 아유, 반갑습니다. 네. 5811님.
1: 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문자는 저희를 춤추게 합니다. 네, 우물정 9330번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저희를 또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9주 동안 네. 알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 주셨어요.
3: 네, 그

0: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1: 네.
0: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이고
1: 그렇죠.
0: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1: 네.
0: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네.
1: 그렇게 이해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는데
0: 네.
1: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참여형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0: 네.
1: 얘기인즉슨 문자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자를 주시면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우리 자녀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본인 얘기도 괜찮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 전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문제를 좀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0: 네.
1: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첨가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께서 퀴즈로 맞히시는 겁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의 이름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네, 저희가 사전에 하기로는 이걸 제가 읽기로 했었는데
0: 네.
1: 제가 읽으면 되겠죠, 사모님?
2: 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사모님 목소리가 저보다 좋을 것 같아서
2: 아니에요.
1: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첫 주니까 제가 한번
2: 네,
1: 읽어보겠습니다.
2: 맞아요.
1: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사모님께서 읽으실 겁니다.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다음 주부터 읽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맞춰보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뜻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죠. 나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각박한 방송은 아닙니다.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야박하지 않게 자 객관식으로 자 보기 1번 다윗, 2번 모세, 3번 베드로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으로
0: 이집트의 왕자였던 군인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0: 1번 다윗, 2번 모세, 3번 베드로.
1: 네. 사모님 그 읽지 않은 대신 네.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
2: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1: 네. 1번 다윗, 2번 모세, 3번 베드로인데. 자,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
2: 네. 물에서 건지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이 그렇죠.
2: 네.
1: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2: 네.
1: 네. 네. 자, 아시겠죠? 네, 점점 더 미궁수로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 문자가.
0: 이렇게 많이.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으신가?
2: 그러니까.
0: 결국
2: 야.
0: 쉽지 않네요.
1: 그러니까요. 자, 나는 누구일까를 맞히시는 겁니다.
0: 네.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뜻 말하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거기에 사용된 사람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네. 사람이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내는 거죠.
1: 맞아요.
2: 네. 네, 맞아요.
1: 네, 맞아요. 네. 와, 3183번님이 정말 기운나는 얘기 해주셨네요.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모세. 어떡해!
1: 저는 사모님께서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2: 이거 방송사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극동방송 최애 프로, 최애 목사님, 사모님, 최애 피디님, 사랑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은 계세요.
2: 아, 그러니까.
1: 그 프로그램마다 엑스맨들이 하나씩 있는데.
0: 생방의 명입니다.
2: 제가 매력 발산을 한 거예요.
1: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0: 저는 잘 안 들렸고요.
1: 그렇죠. 네, 들은 사람만 들은 거예요.
2: 전 말한 기억이 없어요. 네.
1: 자, 좀 전에 저희가 퀴즈의 문제를 드렸죠. 자, 오늘 얘기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주제,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성경 속 인물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보기 1번 다윗, 2번 모세, 3번 베드로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번을 보내주시고, 지난 9주 동안 함께 하면서 제가 그 완벽주의에 해당이 됐었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접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복습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0: 네.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완벽주의일까?

0: 네.
1: 우리나라의 특별히 완벽주의가 많습니다.
0: 아, 우리나라에 많아요?
1: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50% 이상, 53% 정도가 완벽주의 기질을 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0: 왜?
1: 왜냐하면 교육열이 높고
0: 아.
1: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녀가 적어지다 보니까
0: 네네.
1: 너 이거 해라 안 되라. 아. 또 자녀가 많을 때는 저희가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혼나고
0: 아.
1: 똑바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기질이 좀 형성이 되고
0: 네네네.
1: 또 우리나라가 또 땅이 좀 작다 보니까
2: 네.
1: 뭔가 완벽히 해내지 못하면은 좀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완벽주의가 많고요.
0: 네.
1: 많고요. 그리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 물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0: 네.
1: 또 왕궁에서 유대인인데 아. 애굽 왕자로 커야 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주의가 형성되었다.
0: 그래요. 좀만 더 멘트를 이어가면 정답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네. 지금 목사님 한 번, 사부님 한번 얘기를 하셨으니 네. 이제 찬양을 드릴 때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1: 선물 많이 드리세요. 선물 많이 드리세요. 네.
0: 아, 여러분들 누가보다 아시겠죠?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2시 22분 현재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나갔어요. 이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이 사람, 저희가 9주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누구일지 정물정 933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좀 들어볼 텐데 자, 함께 나눌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일까요?
1: 네,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인데요.
0: 네네.
1: 우리의 가는 길은 때로는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0: 아.
1: 네.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주께 맡기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0: 아, 나의 가는 길. 예, 주님께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듣고 오는 사이 드렸던 문제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그 완벽주의입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담으시면 장문 100원이고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이용료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모세, 3번 베드로.

0: 아멘, 아멘, 아멘. 마에 가는 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근무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시는, 아, 그냥 청취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청취하고 있는, 네, 4679번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근무 중에 이렇게 딴 일 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예. 네. 뭐 다른 거 아니면 뭐 방송 들으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1: 아, 그럼요.
0: 일에 대한 능률이 늘
1: 잘 될 때가 있습니다.
0: 예. 목사님도 사실 집무실에서 방송 들으면서 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1: 네, 있을 때 있죠.
0: 네. 네. 네.
1: 더 은혜가 되죠.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문제 드렸는데,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정답을 보내 주시면 알려 드린다 했는데, 자,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이거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여러분들이 이 완벽주의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우리 전에 그 기준을 좀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한 번 더 기준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 어떨까.
1: 네. 내가 완벽주의인지 아닌지 네. 한번 손을 꼽아 보면서
0: 그렇죠.
1: 제가 다섯 개의 테스트를 드릴 텐데 이 중에서 네 개 이상은 완벽주의로 보셔야 됩니다.
0: 아, 맞아요. 네.
1: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네.
1: 첫 번째.
0: 첫 번째.
1: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두 번째. 평상시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0: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1: 네. 네.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잘한 행동인지 의심한다.
0: 아, 내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1: 네. 하고 나서 이게 잘한 걸까 아닐까 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평상시 정리 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0: 정리 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1: 네. 다섯 번째, 목표와 성취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높다.
0: 기준이 대체로 높은 거예요.
1: 네.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0: 네.
1: 이 중에서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완벽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0: 그래요. 자, 그런 분들 여러분들 뭐 저희 늘 그랬던 것처럼 숫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1: 네.
0: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번,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2번, 평상시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잘한 행동인지 의심한다. 네 번째, 평상시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 번째, 목표와 성취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높다.
1: 네.
0: 이 중에서 네 가지 이상?
1: 네, 네 가지 이상.
0: 네.
1: 세 가지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아유. 네 가지 이상이면 완벽주의로 봐야 됩니다.
0: 자, 숫자로 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1142번님. 네. 턱걸이 하셨습니다. 네 개.
1: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5811번님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시고. 큰 감동이라고. 사실 매주 오셔서 이렇게 두 곡씩 부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네. 오늘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네. 완벽하지 않게 보였어요.
2: 일부러, 네, 일부러.
1: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해야 네. 오늘 완벽주의에 어울리는 거거든요.
0: 네. 저는 딱 좋은 게 지난 9주 동안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음원인 줄 알더라고요.
2: 아~
0: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1: 네. 완벽하지 않다.
0: 그래요.
2: 똑같이 실수했어요. 그렇죠.
0: 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개수를 보내주시는 사이에 저희는 이제 복습 한번 짧게도 하고
1: 네.
0: 잠시 후에 우리 집의 모세를 찾습니다. 라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1: 네.
0: 여러분들인지 여러분들의 자녀인지 또 남편인지 아내인지 우리 집에는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 그 완벽주의.
1: 이제 정답 발표하신 건가요?
0: 제가 모르게 해버렸네요.
1: 네, 아니 발표를 빨리 해야죠.
0: 이쯤에는
1: 느끼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쯤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빨리
0: 저도 모르게 해버렸습니다.
1: 네, 저희가 아까도 발표했어요.
0: 그렇죠.
1: 사실
0: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역시 한국 사람들은 3, 3번
2: 오늘 자. 완벽하지 않아.

0: 정답은 모세. 자, 모세가 정답이었고. 자, 오늘 이러다 방송이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자, 알겠습니다.
1: 대부분 맞추셨어요?
0: 아, 네. 대부분 맞추셨어요.
1: 저 다윗 씨 한 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0: 아, 베드로가 한 명 있었어요.
1: 아, 베드로.
2: 아, 그러네요.
0: 그래요.
1: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0: 네. 자, 이제 이분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꾸 신경 깨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락을 보내주시는 사이에 이 복습 짧게 한번 해보고 갈게요. 네네. 선생님. 자, 오늘 그 우리가 배웠던 완벽주의형 장점.
1: 장점은 우선은 완벽주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맡은 일은 확실히 합니다. 완벽주의가 일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고요. 또한 정직함과 원칙이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나는 옳은가의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0: 아하.
1: 완벽주의는 이거 옳아? 이거 맞는 거야?
0: 네.
1: 남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에 정직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은데 신호등 꼭 지키시고요.
2: 아, 네, 맞아요, 맞아요.
1: 완벽주의는 신호등을 지킵니다.
0: 맞아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신호등 안 지킨 분들 보면 화가 나긴 하죠.
0: 왜 저러지? 그렇지.
1: 그런데 네. 네. 완벽주의 아닌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죠. 아,
0: 조심스레 제가 얘기해 보는데 혹시 네네. 그 완벽주의들이 누군가 정죄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1: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 네. 바울도 완벽주의인데
0: 아.
1: 내 안에 자꾸만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0: 아.
1: 그런 게 보여요. 완벽주의는 안 보이는 게 집안에 이렇게 정리 안 된 것도 보여요. 아이들 숙제 안 한 것도 보이고
2: 네, 네.
1: 보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사모님 하시잖아요.
2: 저 아 저가 네, 네.
1: 할 수밖에 없어. 네. 보이기 때문에 네. 엄마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0: 알겠습니다.
1: 꼼꼼합니다.
0: 네네. 네,
1: 꼼꼼하세요.
0: 자,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서 일단은 그 한 분이 문자 주신 7230번님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셨는데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1: 쾌활형이거나
0: 그렇죠.
1: 네.
0: 그 반대급부의 성향이
1: 예, 예술형이거나.
0: 네.
1: 근데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이 이게 기질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죠.
0: 자, 그러면 이제 연락 주신 분들 중에 3분 전화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방송이니 저희가 직접 이 현장에서 지금 전화를 직접 드리는 겁니다. 지역번호 043이 뜰 거고요. 지역번호 043이 떠서 오는 전화가 있으면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한번 받아주시면
1: 네.
0: 저희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043. 네, 제 번호 043을 누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무작위로 전화를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연결될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1: 네.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0: 네.
1: 네.
0: 네, 신혼 가고 있습니다. 신혼 가고 있습니다. 자, 지역번호 043이 가는 번호가 지금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 2시의 기쁨, 전 최정민입니다.
3: 네, 네, 알고 있어요.
0: 아, 예. 아, 그 라디오는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제가 전화가 될지를 몰랐죠.
0: 어,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은 놀라면 전화를 던지거나 그러시거든요. 던지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세요?
3: 대전에 있습니다.
0: 대전에? 여기,
3: 네.
0: 늘 방송으로만 듣던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계세요. 인사 한번
3: 네.
0: 하시죠.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문자 주셨는데, 그 네. 완벽주의 중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 하셨어요.
3: 네.
0: 네.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게 뭐예요?
3: 3번인 것 같아요.
0: 아, 내가 잘한 행동인지 의심하는 거? 의심은 안 하시는군요.
3: 예, 네. 네, 의심을
1: 긍정적이시네요. 네, 자존감이 네. 높으신 거예요.
0: 아, 자존감이 높으신 거래요.
3: 아, 네, 좀 높은 편이에요.
1: 네. 아니,
0: 평소에 이 방송 듣기 전에도
3: 네.
0: 그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3: 집사님입니다.
0: 아, 집사님 스스로가 아, 나는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셨어요?
3: 네.
1: 그나마 정말 좋은 거예요.
0: 아, 좋은 케이스예요.
1: 왜냐하면 네. 완벽주의가 본인이 아,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쓴다.
0: 네.
1: 내가 왜 이렇게 선을 자꾸 생각할까, 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좀 완화가 되거든요.
0: 아.
1: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0: 아하.
1: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고만 생각하면
0: 아, 그건 좀 더.
1: 예,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0: 아.
3: 네.
0: 지금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아주 양호한 상태의 완벽주의신데.
2: 맞아요.
1: 좋아요.
3: 성숙한. 아,
0: 네. 네. 집사님.
3: 네. 네.
0: 집에서 혹시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0: 예.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1: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약간 새벽 기도 때 많이 보내고.
0: 예.
1: 그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1: 기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네 피 아니다 내 거다. 아. 그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내려놨어요.
2: 상담할 게 없습니다.
0: 야. 네.
2: 아니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거예요.
3: 맞아요.
2: 왜냐하면
3: 맞아요.
2: 내 자녀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사실 시작돼요. 완벽주의.
0: 아.
2: 얘가 내 거기 때문에.
0: 예.
2: 잔소리가 예. 거기서부터 나가고 다그치게 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녀가 혹시 완벽주의 성향이 있나요? 혹시? 자녀분은?
1: 저하고 조금 약간 비슷해요.
2: 네. 그 자녀마저 완벽주의가 있으면
0: 네.
2: 부모도 완벽주의, 자녀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자녀는요. 이미 실수를 하면 스스로 다그칩니다. 완벽주의.
1: 네. 맞아요.
0: 오,
1: 아, 그런,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2: 예, 스스로 다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게다가 완벽주의면 같이 다그치는 거예요.
0: 네.
2: 그럼 자존감도 떨어지고
1: 네.
2: 애도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미
1: 네.
2: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넘어서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아,
1: 아 그거까지 하기에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3: 네. 아,
0: 그게
3: 네. 신앙 훈련을
2: 애쓰셨어요.
3: 그러니까요.
0: 네. 아이고 그런 인구의 세월이 있었군요. 그러면 집사님
1: 네. 네.
0: 그래도 뭐 연결된 김에 목사님께 드릴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1: 제가 이제 그 딸을 위해서 한 10년 넘게를 기도를 했는데, 직업을, 아주 좋은 직업을, 본인이 이제 원하는 직업을 원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2: 아, 자녀분이요?
0: 네네.
1: 네, 24살이고.
0: 딸이?
1: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다음에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그다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2: 그거는 어머니로서 근데, 확실히 좋은 거죠. 근데 자녀는 좀 어떤가요 지금?
1: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2: 네네. 회사는 네네. 안 힘들어해요?
1: 처음에 조금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항상 기도는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혼자서 많이 듣고,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애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세상이 우선이 된 애들도 많이 보고,
2: 맞아요.
1: 우리 딸도 약간 그런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2: 맞아요. 처음에 이제 직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인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완벽주의 성향의 자녀도 있기 때문에, 너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온전하려고 해라. 온전하다는 것은 점차 발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네.
2: 너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온전은 뭐냐? 두 번째인데 신앙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잔소리는 아니지만 힘들면 너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신앙의 언어로 자꾸만 이끌어 가시면 아마 직장도 잘 적응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1: 네.
0: 아이고 어떻게 좀 그 대답이 됐죠?
1: 네.
0: 네. 아, 갑작스레 전화 드렸는데도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3: 아 그러니까 말씀도
1: 아니,
3: 너무 잘하시고.
1: 재밌도 못했는데 좀 당황스러운데.
0: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2: 피디님 선물 주시죠?
0: 아, 당연하죠.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나중에 저희가 문자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야, 첫 번째로 누가 연결될까? 저희가 진짜 목사님과 이게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딱 그 모범적인 표본이
2: 네.
0: 딱 전화 연결이 됐네요.
2: 네, 네. 근데 이제 전화 올까봐 문자를 안 보내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0: 아, 여러분 전화만 받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네. 좋은 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세요.
2: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완벽주의나 이 성향에 대해서

0: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네. 문자로 저가 한번 연결해보고 네. 싶어요라고 네.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향이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0: 아 그럼요. 네. 아까 이 우리 집사님 보시면 얼마나 성숙해지셨어요.
2: 맞아요.
1: 그럼요.
2: 맞아요.
1: 그럼요. 네.
0: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찬양을 하나 더 듣고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가 또 본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아는 지인이 그 완벽주의 성향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죠. 자, 샵 9330번입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사님 두 번째 준비한 찬양이 뭘까요?
0: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인데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 완벽주의 성향은 내가 실수하나?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주저주저할 때가 오히려 많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바라보자라는 아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 내용 기억하시고 찬양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면 꼭 은혜 되는 대로 아멘이라는 문자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마네지. 두시의 기쁨에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가정식 김치, 금치에서 배추 불김치 세트 김치를, 상현 육기 생식원에서 생식 혼합 미숫가루를, 생명공학 박사가 만든 화장품 샤인앤샤인에서 눈시림이 없는 안전한 기능성 선크림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맛있는 국물용 다시팩과 먹태깡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헌신해주시는 기업들과 두시의 기쁨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1: 네, 두시의 기쁨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귀한 찬양을 듣고 왔죠. 귀하게 은혜가 되고, 오늘도 선곡이 좋다고 4422번님이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셨습니다.
2: 아멘.
1: 어떻게 그 지난주까지 그 시즌1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반응을 해주셔서 시간이 오잖아요. 네, 목사님 그렇죠.
2: 아, 그러네요. 시간이 네. 금세 갔습니다.
1: 저희
2: 네.
1: 준비된 원고에 반도 못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으로 왔는데 네. 자, 이분 문자는 좀 소개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7786번님의 문자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자, 이분입니다.
3: 네, 완벽주의는 때로 부족한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며 깨닫습니다. 완벽한 내가 아니라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멘. 너무
2: 네. 네.
1: 이게 정답인 거죠.
3: 맞아요.
2: 맞아요. 모세가 80세 때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쓰임 받기 시작해요.
1: 아.
3: 네.
2: 완벽주의의 재발견은 무엇이냐면 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1: 인정했을 때.
2: 네. 실수해도 아. 괜찮습니다.
1: 아, 실수해도 괜찮아요.
2: 네. 실수해도 안전합니다. 의외로 안전하니까 네. 주님 앞에 맡기고 네. 좀 이런 말도 드리고 싶어요. 완벽주의는 좀 놓으세요.
1: 네.
2: 예배는 꼭 드리시되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때로는 멍도 때리시고 네. 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까 그 부모하고 자녀 얘기는 했는데
2: 네네.
1: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이 완벽주의 성향이라면
2: 아, 네.
1: 이제 까다롭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2: 맞아요. 네. 그 완벽주의 성향은 이제 사랑해, 뭐 미안해 이런 말을 하긴 해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미안한데, 내가 당신 인정하는데, 아하. 그러면서 쫙 나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쓴 네, 분 유명하죠. 이야기에 네. 따르면 이거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1: 아.
2: 부부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우리 아내한테요. 그런데 그래 고마워. 끝.
3: 아.
2: 끝. 물론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분리해서 해라.
1: 아.
2: 좀 나중에 해라. 이것만 잘하셔도 아마 완벽주의의 잔소리나 좀 뭔가 완벽하려고 하는 서로에 대한 그 조정이 좀 줄어들고
1: 네.
2: 진심이 통할 것입니다.
1: 네. 네. 이 방송을 듣고서 오늘 남편 퇴근하게만 해봐라. 내가 얘기한 이러시는 분들 오늘 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2: 맞아요.
1: 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좀 보완하시고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2: 네.
1: 그 이 완벽주의의 꼼꼼함과 책임감.

0: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왜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좋은 달란트가 되려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게 남의 완벽하지 않음이 보이거든요. 체질적으로 보이는데 네네. 왜 이것밖에 못했지라는 분노가 늘 있습니다.
2: 야,
1: 보면서 PD님 왜 이것밖에 준비 안 했지?
0: 아.
1: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성향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될까? 그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네. 배려로 함께 덮어주라라고 보이면 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 네. 자 네. 끝마침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분 문자 잠깐 좀 4771번
2: 두 분의 찬양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도 감사하고요. 두 분 다시 안 나오셨으면 금천교회로 갈 뻔. 아하. 괜찮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다른 교회 다니시면 다니셔야 되고
0: 그렇죠.
1: 그 교회를 찾거나 오셔야 되면 금천교회 좋습니다.
0: 그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1: 네네. 우리 완벽주의 분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훌륭하시고 네. 꼼꼼하시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너무 네. 애쓴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한 번만 덜 지적하고 네. 한 번만 더 칭찬해 주세요.
0: 아.
1: 그러면 네, 네. 참된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0: 그래요. 네.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 선정해서 선물 좀 드릴 거예요. 모세라고 맞히신 분들 계시죠? 자, 끝번호 네 자리만 사모님 불러주시죠.
2: 네, 끝번호 1142님, 9747님, 또 8016님, 1701님.
0: 네, 네. 자, 요 네 분은.
2: 야, 축하드려요.
0: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1: 드릴게요.
0: 네,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거니까 문자를 받게 되면 아 나구나 아. 안 받았으면 다음 주에 또 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시면
1: 우리 전화 연결 집사님도 드리시는 거죠?
0: 예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두 분 감사하고 정말 지난 주가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뵐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1: 네, 네. 아유 너무 저희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으니 은혜고요.
0: 네. 네.
1: 또 조금이나마 이렇게 함께 청취자분들과 교감하고 또 도움이 서로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2: 네. 맞아요.
0: 그래요. 네. 자 청주 금천교회 섬기시는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들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끝곡을 어떤 곡으로 틀어드릴까 하다가 혹시나 내가 그 완벽주의 성향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 요괴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자녀를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괴배에서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서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TV나 SNS를 보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연예인 대부분이 운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운동 안 하는 분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 노력은 하지만 현재 제가 돈을 내고 어딘가에 등록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공원 같은데 운동하러 나가보면 참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은 더 많죠.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은 또 서로 대화가 돼요. 어떤 운동,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얘기들요. 또 운동 방법에 대한 SNS 넘쳐나죠. 그런데 육적 운동 말고 영적 운동,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운동 얘기는 얼마나 하는지, 그 운동은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요. 얼마나 말씀 읽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대화 말이죠. 자, 말씀을 집중으로 읽는 방법, 기도의 방법, 이런 대화 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찔리고 회개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죠. 자, 깨라 깨라 새 깨라. 9월 16일 수요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소리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0: 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자,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하는 거 도전 찬양, 도전 찬양. 예. 자,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샵 9110번입니다. 자, 문자창 바뀌었죠? 오물정 9110번으로 문자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제가 학교 종이 이러면 전화 받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이제 이어서 부르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방학이고 무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저하고 통화도 하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학교 종이 땡땡땡 제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서 모이자 이렇게. 제가 산토끼 바로 토끼야 이렇게 그냥 이어서 부르면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도전 문자나 앱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9110 9110,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그냥 지역하고 상관없이 앱 메시지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도 보고 여기서 앱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저만 볼 수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 제가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려서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는 분들, 자,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하실지. 자, 도전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제가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또 곡은 달라져요, 곡은. 이 곡을 이어서 부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도전자. 이분을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죠. 본인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본인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 고객님, 전화번호를
0: 늦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수화기 또 들었어요.

0: 지금은
1: 엘리야 때처럼.
0: 우와,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
1: 네, 지금 정차했습니다.
0: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자, 엔진 녹았습니다. 네.
0: 엔진 녹았어요?
1: 네.
0: 라디오도 잠깐 꺼주시겠어요? 라디오도?
1: 어, 라디오 껐고요. 아. 아, 스피커폰이라. 네, 알겠습니다.
0: 아, 예, 예. 아까는 네. 좀 울려가지고. 아, 잘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혼자 계세요? 차 안에?
1: 네, 혼자. 예.
0: 어, 혼자 계시고.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포항입니다.
0: 포항. 어, 네. 포항에서. 그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아, 15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새끼라, 이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새끼라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0: 5, 6년?
1: 네.
0: 어, 6년 됐는데 그럼 거의 초창기 때부터 들으셨구나.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딱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 소개가 혹시 가능한가요? 포항에서 뭐 어디 교회 다니시는지 뭐 이런 거?
1: 포항 제1교회 다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0: 이혜영님.
1: 네.
0: 포항 제1교회.
1: 제2교회요.
0: 제2교회. 어.
1: 예.
0: 그러니까 방학생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쵸?
1: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너무 잘하고를 내가 강조했나? 예. 아무튼, 방학생은 아니고 교회 다니시면서 네. 지금 극동방송
1: 예,
0: 또 새끼라를 또 잘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0: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1: 그냥 곱창 전골 주세요.
0: 아, 소곱창 전골. 소곱창 전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5, 6년 정도 새끼라를 들으셨는데 저하고 전화 연결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수없이 많은 전화 연결되는 걸 듣고만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좀 저하고 통화되니까 어떠세요, 지금? 네? 뭐 별 느낌 없습니까?
1: 과학하신 분들 예. 감동적인 통화 듣다가
0: 예.
1: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어요.
0: 그래요. 예.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혹시 집안에 가족이라든지 혹시 방학생이 있어요?
1: 예? 네, 아들이.
0: 아들이.
1: 아들이 아직. 예. 예, 거부하고 있어요.
0: 아들이 몇 살인데요?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28이요.
0: 28. 아, 네. 같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도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네.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0: 같이
1: 네.
0: 있을 때 그때 꼭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방송 연결됐는데 혹시 뭐 누구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예? 뭐 교회 자랑 아니면 내가 아들에게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1: 저희 교회 이성우 목사님 그리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포항 제1교회 이성우 목사님. 네.
1: 네.
0: 예, 그래요. 지금 목사님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예. 아니,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에 이어서 목사님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얘기 나왔는데. 교회 자랑도 해주세요.
1: 네. 네. 저희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진취적이시고.
0: 네.
1: 밝으시고.
0: 예.
1: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요.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7201번님. 우리 새끼라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아들, 우리 방학생
1: 네.
0: 꼭 계약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은
1: 엘리야 때처럼
0: 따따 주 네. 말씀이 선포되고.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오늘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달빛마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앱 메시지 주신 분들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합니다. 선물 들고 전화합니다. 짧게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들 좋은 선물 받으실 수 있고 고르실 수도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할지. 자, 도전이라는 문자와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부릅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이 아니신 것 같고.
1: 예, 아닙니다.
0: 예. 자, 어느 지역에 계시는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가능합니까?
1: 예, 충주에 있는 충주의 효성교회 김성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성환 집사님.
1: 예.
0: 충주.
1: 예.
0: 오, 아까 충주 어디 교회요?
1: 효성장로교회요.
0: 효성장로교회. 김성환 예. 집사님.
1: 예.
0: 이야, 충주. 충주가 예.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이 청주와 함께 또 들리게 됐잖아요. 그쵸?
1: 예, 그 방송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0: 교회에서?
1: 교회에서 대북방송을 예.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예.
0: 오, 충주 효성교회에서?
1: 예.
0: 거기가 지금 104.7인가요?
1: 104.7이요, 예.
0: 그렇죠, 그렇죠. 청주와 예. 충주,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극동방송을 예. 들으실 수 있는데, 극동방송은 그러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셨어요? 3.1군사분이?
1: 아니요, 저는 5년 전부터 들었었습니다.
0: 아,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계속 듣고 아니요. 계셨고.
1: 아니요. 앱으로 통해서
0: 앱으로?
1: 서울방송으로
0: 그랬군요.
1: 듣게 되었습니다.
0: 새끼라는 언제부터?
1: 새끼라는 작년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0: 작년부터 듣게 되셨고요.
1: 예.
0: 아,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도전 아주 잘하셨는데 어떤 예. 선물을 혹시 원하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예, 불러주세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 말해서 연어,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예? 들어있나요?
1: 김치요.
0: 김치요. 김치. 알겠습니다. 김치 세트. 자, 그럼 충주 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극동방송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예, 그렇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0: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충주 효성교회 우리 성도를 대표해가지고 자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1: 아, 그때요. 예. 이제
0: 예,
1: 이제 저희 교회가 80년이 됐거든요.
0: 네네.
1: 올해로 80년이 됐는데 그 나이처럼 정말 그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극동방송 또 많이 알려주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음악회까지 하셨다니까 예.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또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극동방송과 또 충주 효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0: 이재혁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그 앱으로 메시지를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앱으로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자,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이렇게 전화드려서 찬양 조금만 이어 부르시면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주 효성교회 집사님 반가워요. 저는 충북 괴산 장연에서 잘 듣고 계신다고 7243번님 앱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을 할까요? 어떤 곡을 할까요? 이번에 2분 한번 해볼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앞부분을 부릅니다.
1: 여보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할렐루야. 운전 중이시죠?
1: 네.
0: 정차 가능합니까?
1: 네.
0: 기다리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1: 네.
0: 혼자 계시고 지금 정차는 어렵습니까?
1: 고속도로라서요.
0: 고속도로. 그러면 다음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전 때문에. 예.
1: 네.
0: 아무튼 축하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전운전. 예. 아, 우리 4191번님. 고속도로 쉼터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집에 가다가. 자, 안전 때문에 이따가. 다시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선물 같은 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으로도 못 가요는 그냥 지나갔네요. 아, 자, 일단 여기 이 곡은 패스. 이 곡은 패스. 그러면 자 다음 다른 분 다른 곡으로 제가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이번에 다른 곡으로 5645번님
2: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2: 부터 지는 때까지
0: 계속
2: 찬양하드리
0: 라라라.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분위기가
2: 제가 기다리다가
0: 예.
2: 연락이 없어서
0: 예.
2: 차에서 내렸습니다.
0: 아, 차에서 내렸어요?
2: 내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탔는데
0: 예.
2: 엘리베이터 안에 3명이 있었거든요.
0: 네네.
2: 다른 분들이.
0: 예.
2: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고
0: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0: 서울에서 포탄 내렸어요.
1: 아, 내렸어요. 내렸어요.
0: 네,
1: 어,
0: 네, 네,
1: 어느
0: 네.
1: 지역이십니까?
0: 아, 여기 익산입니다.
1: 익산이세요? 오, 네. 그래요. 자, 어떻게 근데 그 차에서 기다리다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어떻게 그래도 딱 이렇게 연락이 잘 됐네요.
0: 한 번도 이런 걸 도전 안 해봤는데.
1: 네.
0: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 근데 오늘 보니까 도전이 간절했어요. 도전, 도전, 도전. 세 번을 치셨습니다.
0: 네. 자, 아니, 되나 궁금해서.
1: 예, 예, 오. 자, 오늘, 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 일단은 선물, 어떤 선물?
0: 아, 네. 선물. 아까
1: 예.
0: 잘 안 들어가지고.
1: 아, 잘 안 네, 들어가지고.
0: 네, 네, 선물은 뭐, 아무거나 드시면.
1: 너무 솔직했네요. 잘 안 들어가지고. 아, 오늘 뭐 몇 번째 들으셨는데요? 예.
0: 아, 저는 새끼라를 사실.
1: 예.
0: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 어르신분들이 좀 아프셔가지고.
1: 예, 예.
0: 병원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1: 네.
0: 오는 길에. 어. 새끼라를 듣게 돼가지고.
1: 오늘 그럼 처음 들으신 겁니까?
0: 들어본 적은 있으나
1: 들어본 적은 이렇게, 있지만.
0: 네, 이렇게. 예. 깊게, 질깊게. 어. 들어본 적은 없어서.
1: 그렇구나.
0: 네, 세상을 예. 깨우는 라디오라는.
1: 예.
0: 그, 예. 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 오늘요? 아까 기다리다가?
0: 1년부터 어. 예, 하셨더라고요.
1: 네네네.
0: 네네. 아무튼.
1: 자, 본인 소개도 혹시 가능합니까?
0: 예? 아, 네. 저는 예. 이리 침례교회.
1: 예.
0: 예, 그, 교육 목사인 분의 예, 아내 되는.
1: 사모님.
0: 조영 사모님입니다.
1: 사모님. 이리 침례교회 네. 우리 조규선 목사님. 응?
0: 네, 담임 목사님.
1: 오, 그렇구나. 예. 자, 오늘 이렇게 연결 됐는데.
0: 네.
1: 자, 선물. 제가 그럼 불러볼게요, 선물을.
0: 아, 네네.
1: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네.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고급 김부각,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아.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0: 화장품?
1: 네, 화장품.
0: 네, 감사합니다.
1: 자, 화장품 드리겠고.
0: 네.
1: 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누군가에게,
0: 하고,
1: 예.
0: 하고 싶은 얘기?
1: 예.
0: 아,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극동방송 합창단의 단원으로 예. 활동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장하림, 장혜림, 장성민, 화이팅!
1: 예. 화이팅! 화이팅!
0: 네.
1: 자, 애들은 이 해 뜨는 데부터를 알까요? 예?
0: 아, 알죠. 네.
1: 알아요? 요즘 애들도 하고, 압니까?
0: 네. 예? 알죠.
1: 그렇구나. 요즘도 하는구나.
0: 네, 교회에서 예.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1: 옛날에 사모님 우리, 예? 우리 맞죠? 네. 우리 같은
0: 네,
1: 세대.
0: 네, 맞아요. 네.
1: 왠지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올리는
0: 그러죠.
1: 율동. 그쵸? 해 뜨는
0: 네,
1: 데부터.
0: 네.
1: 예.
0: 그러죠. 그래서 박수 같이 짱 치고.
1: 예.
0: 하고. 네.
1: 자, 아무튼.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해 뜨는데.
0: 했다.
1: 해지는 데까. 고맙습니다.

0: 자, 아우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까지 살짝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어지는 메들리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요. 3시 32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현재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냐? 샵 9110 샵 9110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 문자창이 좀 바뀌었죠? 샵 9110번으로 도전 두 글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그 앱, 어플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 예. 거기서 또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제가 찬양 조금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아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같이 써가지고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다. 몇 년 방학, 3년 방학, 5년 방학 이렇게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면서 자, 또 다른 도전자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 자,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인지. 자, 0591번님 전화 갑니다. 0591번님. 저의 도전을 또 받아 주십시오. 아, 전화 안 받으시네. 안타깝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자, 또 다른 도전자. 찬양 컬러링.
1: 여보세요.
0: 참. 우와!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여보세요?
1: 네.
0: 지금 뭐 어디십니까? 뭐 운전 중, 차 아니에요?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요.
0: 그러면?
1: 차에 타고 있어요.
0: 차 옆에 지금 조수석이 있어요?
1: 네.
0: 그럼 지금 라디오가 아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를 줄여주거나
1: 껐어요.
0: 꺼줬으면 껐어요. 혹시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네, 엄마 폰으로 받았어요.
0: 엄마 폰으로 받았어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요?
1: 5학년이요.
0: 초등학교 5학년?
1: 네.
0: 엄마가 지금 옆에서 운전하고 있고?
1: 네.
0: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1: 완주요.
0: 완주.
1: 네.
0: 전북 완주.
1: 네.
0: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1: 지금, 군산 공항이요.
0: 군산 공항? 어디 지금 네. 떠나요, 엄마랑? 어디 가요?
1: 제주도요.
0: 제주도. 할머니요. 제주도?
1: 네.
0: 네?
1: 네.
0: 아까 뭐 제주도요. 할머니? 할머니?
1: 네.
0: 할머니 댁이 제주도예요.
1: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 친척집에 가요.
0: 할머니랑 할머니도 계시고 지금 뒤에 엄마도 네. 있고. 네. 오늘 이 방송 혹시 처음 들었어요? 아니면 좀 옛날부터 들었어요?
1: 이번에 들었어요.
0: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1: 이번 연도에.
0: 이번 연도에?
1: 네.
0: 참 아름다워라. 이거 어려운 건데 탁. 아까 엄마가 맞췄는지 우리 친구가 맞췄는지 궁금하네. 네? 엄마가 맞췄죠, 엄마가.
1: 제가 교회에서 많이 불러서.
0: 본인이 맞췄어요? 우와, 그렇구나. 참 아름다워라.

0: 이거 많이 불러요, 교회에서?
1: 네.
0: 혹시 어디 교회 다녀요?
1: 전주 영광교회요.
0: 전주 영광교회. 이름도 얘기해 줄수 있어요?
1: 은소이요.
0: 은소이.
1: 네.
0: 소이. 야, 올해부터 이렇게 엄마랑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새끼라 방송 들었어요? 우와, 너무 고마워요. 자,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 주는데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1: 연어요.
0: 연어. 자, 연어. 자, 옆에 우리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시네요. 연어 세 분 계시면은 연어 하나 갖다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거 하나, 예. 한번
1: 네,
0: 얘기 한번
1: 안녕하세요.
0: 해주십시오. 예.
1: 저는 좀 처음 들어서 무슨 선물이 있는가 물어봤네요.
0: 아,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얘기해 주셔도 좋고, 예. 예?
1: 소고창이요. 소고창이래. 소고창.
0: 소곱창. 어머니는 지금 많이 들으셨구나. 예. 자, 우리 어르신 앞으로 우리 극동방송 한번 우리 손녀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좀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소희. 소희. 이렇게 새끼라 극동방송 들어줘서 고맙고, 옆에 운전하고 있는 엄마 있잖아요, 엄마. 응?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엄마한테, 엄마 사랑의 마음 담아가지고.
1: 엄마 나아져서 항상 교도하는 딸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0: 우와, 소희 진짜 너무 대단하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도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참 아름다워라도 맞춰주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건강하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제주도 잘 다녀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0: 소희 화이팅!

02년 앨범에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앱으로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내가 안 다닌다. 네. 내가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샵 9110번이나 메시지로,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어떤 찬양을 또 이번에 할까요?

0: 하여 또 다른 도전자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와, 또 갑니다. 가요 도전.
1: 네,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은혜, 은혜, 은혜.
0: 어머, 축하드립니다.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 혹시 운전 중입니까?
1: 네, 옆에 지금 정차하겠습니다.
0: 그래요, 정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예. 예.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 바로 하셨구나.
1: 네네네. 네, 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혹시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고요.
0: 예.
1: 섬기는 교회는 천안 우리가 교회 이선주 권사입니다.
0: 권사님. 네. 이선주 권사님.
1: 예.
0: 교회가 천안 우리까지만 들었는데 제가? 예?
1: 천안 우리가 교회.
0: 우리가 교회.
1: 네.
0: 아, 우리가 교회다. 뭐 이건가요?
1: 네, 네? 위처치.
0: 아, 네, 위처치. 그렇구나. 예. 권사님. 아산에서 또 천안까지 다니시고 네. 계시는구나. 오.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1: 오, 신기해요.
0: 신기합니까?
1: 네.
0: 어, 극동 방송 예전부터 들으셨나 봐요?
1: 예, 네? 제가 들은 지는 늘 출퇴근하면서
0: 예.
1: 또 집에서는 어플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0: 예.
1: 어, 제가 이제 새끼라를 그 뒷부분에 이렇게 예. 퇴근 무렵이나
0: 네.
1: 어, 이럴 때 그 우리 이제 새로운 불신자님들 네. 발악한
0: 예.
1: 분들
0: 예.
1: 이렇게
0: 예.
1: 그런 인터뷰만 들었었어요.
0: 그렇죠. 예, 예.
1: 예, 근데 오늘은 예. 제가 그 출장이 있어서
0: 예.
1: 어, 지금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0: 예.
1: 이동 중에 있었는데
0: 예.
1: 도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0: 예.
1: 그래서
0: 잘하셨어요.
1: 그, 예. 예, 했더니 됐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방학 중인 분들 전화 인터뷰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잘 다니시면서 듣고 계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 또 선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네. 도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1: 아,
0: 우리 권사님 같은 말. 분들 꾸준히 잘 들으시는 분들 또 선물도 한 번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도전이 지금 문자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1: 네.
0: 그 중에서 또 소수의 분들만 딱 이렇게 또 되거든요.
1: 그러니까
0: 축하드립니다.
1: 정말 감사하네요.
0: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이 혹시 기억나세요? 새끼라에서.
1: 아, 저는 견과류?
0: 견과류. 알겠습니다.
1: 네.
0: 견과 선물 드리고. 어떻게 우리 권사님 새끼라 들으시면서
1: 네.
0: 어떻게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가족 중에라도 혹시 있으세요?
1: 네. 그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0: 네.
1: 그 제가 모임에 20년 넘은 모임에 그 이제 선배님 계세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현직에서 이제 퇴임하셨고.
0: 네네.
1: 그런데 그 극동 방송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전단지나 소식지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거 전달하고 했는데.
0: 네.
1: 어, 기꺼이 잘 받으셨는데 최근에. 어, 불교 대학을 다니신다고 퇴직하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0: 아이고 그렇구나.
1: 예,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신데
0: 예.
1: 어, 그리고 마음에 최신자로 늘 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근데 네. 대학은 또 불교 대학 그쪽 다니신다고요?
1: 네. 예.
0: 근데 뭐 우리 새끼라 하다 보면은 이단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도 오시고 뭐 타 종교에서도 오시고 40년, 네. 50년 방학생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1: 네.
0: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 네.
0: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0: 그분의
1: 아, 네.
0: 선물도 좀 하나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선물 좀 전해주세요.
1: 아, 그러시죠.
0: 네. 네네.
1: 어, 그, 어, 그러면
0: 네.
1: 생선 좋아하시니까
0: 예.
1: 연어?
0: 오케이, 연어. 그래서 네네. 그분께 잘 전해드리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예. 하면 극동방송에서 났다. 예. 예, 그렇게 좀 꼭 전해주시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가 전화 연결도 네.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0: 아, 네, 꼭 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네. 이선주 권사님, 아산 천안에서 이렇게 도전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예. 네,
1: 앞으로 늘 이 은혜가 넘치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또 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러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까 마쳤던 은혜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인사 나눌게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이렇게 도전 찬양 갑자기 했는데 많은 분들 또 오셨는데 다 연결이 못 돼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찬양 나누면서 새끼라 조연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 주관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안영생활체육시설에서 2026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제16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새생명교회가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26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민새생명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제12회 교회 교육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 드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 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성남교회 양병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배로 승리하라.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하고 계신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지지난주였죠? 우리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또 귀한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좀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배 중요성을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즈음을 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예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시면요.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삶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삶은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삶이다, 삶은 예배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삶은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응대를 하는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지. 물론 직장, 생계를 위한 수단이겠지만, 물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지. 또한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할 때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티도 안 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때로는 병이 들거나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은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반면에 예배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삶의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기에 당연히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무슨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이 하루를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 중요한 회의가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길지, 돈을 어떻게 쓸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할 때에 무슨 기준으로 고민하는가? 바로 예배가 기준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가 살

예배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결국 예배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영화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에릭 리델이 올림픽을 출전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에 치러지는 것을 알고는 경기 출전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은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고 신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에릭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에릭을 향하여서 옹졸한 신앙인이다. 배신자다. 국가에 대한 배신자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을 못하냐. 이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에릭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100m 경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를 출전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400m 경기는 주중에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이지. 그것도 당시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은 진정 예배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예배가 그의 존재의 본질이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 에릭 리델과 같이 내 삶의 중요한 일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완벽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전 삶을 기꺼이 걸 수 있어야 될 수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가야지 가장 안정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도 3분은 몇 분이 좀 반응을 해 주셔가지고, 2분은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가야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죠.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삶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삶이 예배 삶이 될 때에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예배가 흔들린다면 우리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에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한다라고 할지라도 존재 목적을 무시하는데, 상실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이 상실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너는 나를 뭐하지 아니하였고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몇 구절 뒤에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이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전처럼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파면시켜버리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신다는, 여기 이 진멸하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명령하시냐면 진멸전쟁,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살아있는 걸 다 죽이 전멸시키고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 없애는, 전멸시키는, 이방의 것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삶이 좀 안정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거야. 지금 막 바쁘고 분주한데,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머리 복잡한데, 이 바쁜 일 좀 지나고 나고 좀 안정되면 제대로 된 예배 생활 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삶이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오롯이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안정되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함께 모여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지니고 있는 의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지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주권 앞에 굴복하는

0: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고백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능력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예배로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번역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간단한 소감을 올려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우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께 도전해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우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이 우화에 나오는 강도 중에 한 명인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도비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저는 바요나의 아들인 발랏의 셋째 아들이고 이름은 도비아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 모두 강도짓과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범죄와 죄악에 대한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우리 조직의 악랄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의심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메시지를 우리들 머릿속에 주입시키셨죠.
1: 좋아, 다들 모였군. 모두 조용히 하고 들어라.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듣도록 해. 거기 어린 녀석들 모두 집중하고 있지?
2: 네, 예, 아버지.
3: 저도 그렇습니다.
1: 내일 우리는 여리고로 갈 것이다. 그곳에 있는 물건들은 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와야 한다.
3: 저희 모두가요?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건가요?
1: 그렇다. 모두 데리고 간다. 하지만 내 명령에 불복종한다든지 길을 벗어나거나 외부인에게 말을 거는 놈이 한

0: 놈이라도 있으면 너희들 모두 1년 동안 시내 구경은 꿈도 못 꿀 줄 알아라. 내 말 알아듣겠나?
1: 아버지. 예,
2: 알겠습니다.
0: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너희들한테 웃으면서 잡군하는 사람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내 옆에만 바짝 붙어 있어. 도비야, 너는 여동생하고 엄마 옆에만 붙어 있어라. 루벤, 야렙.
1: 예.
0: 딱 한 번만 말하겠다.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소매치기도 절대 안 된다. 상점 선반에 있는 물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고 오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매우 위험하단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루벤, 야렙!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야.
3: 예,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1: 네,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우리 사업은 계획이 생명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변장은 기본이지. 우린 프로야. 시시한 좀떠둑이 아니야.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절대로 멍청한 짓거리를 해선 안 돼.
3: 어떤 멍청한 짓 말씀인가요, 아버지?
0: 가족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다. 그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거야.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만약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내가 경쟁자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도록 해라. 그리고 도망자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자, 이제 뭐라도 먹고 잠자리로 들어가. 내일은 길고 긴 하루가 될 거다.

0: 이러한 범죄의 삶에는 항상 끔찍한 위험과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철저한 계획과 주도면밀함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셨지만 결국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8살 꼬마였을 때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 위에서 강도 행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하셨고 아버지가 늘 미끼로 쓰던 제 여동생도 결국은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7년이 지났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저는 강제로 그 추악한 가족 사업에 동원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성격이 흉폭한 삼촌이 불법 가족 사업의 경영을 떠맡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망을 보고 있었고 삼촌과 형제들은 엎드려서 다음 희생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모두 숙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왜 혼자서 다니는 놈들이 없는 거야? 우리 셋이 상대하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많단 말이야.
2: 아니, 저 삼촌, 저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혼자서 다니는 사람이나 작은 규모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강도짓 해온 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 좋아. 어린 도비야 녀석이 진짜 남자인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일을 할 정도의 배짱이 있는 놈이라면 우리랑 같이 이번 기회를 노려보는 거다.
2: 아, 삼촌. 하지만 망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돼요. 도비아는 그 일의 제격이라고요. 도비아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혼자 다니는 여행자 바로 뒤에 대규모의 여행객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실수할 뻔한 적이 많잖아요. 바로 오늘도 그랬고요.
1: 알았어,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한다. 어?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엎드려 말이 있었잖아. 어휴, 이제 배도 고프고 지쳤단 말이야. 난 조미수셔 죽

0: 죽겠다고.
1: 어, 삼촌 에? 보세요, 도비아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남자 한 명이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있대요.
0: 기다려 얼굴을 가려라. 자 조금만 더. 지금이다. 꼴로.

낯선 사람 세 명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자 여행객의 당나귀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섰다가 정신없이 달아나며 여행객의 값비싼 짐들을 길 위에 흩뿌렸습니다. 삼촌이 더욱 분노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여행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삼촌은 그를 무자비하게 끊임없이 후려쳤습니다. 결국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꼭 저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 얼굴도 가렸으니 아무도 못 알아볼 텐데 말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삼촌의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저는 이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말이죠. 전 서둘러서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0: 여행객들이 오고 있어요. 어? 숫자가 엄청 많아요.
1: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0: 저 멀리에 흙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서둘러야 돼요.
2: 알았어 알았어. 야 도비야 진정하고 자 이걸 가지고 산속으로 달아나. 네.
3: 저는 서둘러서 여행객의 물건들을 주워 모은 다음 그 잔인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급히 도망을 치는 와중에 저는 발이 걸려 넘어졌고 들고 있던 짐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삔 저는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삼촌과 형들은 저를 보더니 어서 일어나서 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목을 다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1: 일어나 이 멍청한 놈아.
0: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삼촌. 노력하고 있다고요. 해도 안 되는 거 어쩌라고요.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2: 도비야
0: 야배표 제발 나 좀 도와줘.
2: 지금 안 되겠다. 나도 짐이 너무 많아.
1: 조용히 해. 넌 도움은 그냥 방해만 되고 있어. 당장 꺼져버려.
2: 도비야 여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얼른 가서 이 물건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해가 지면 널 찾으러 다시 올게. 어?
1: 여기 쥐죽은 듯이 숨어있어. 응? 절대로 입도 뻥긋하면 안 돼.
3: 혼자 뒤에 남겨진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강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지목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저를 버린 거라면 제게는 오히려 이 창피한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으로 가득한 몸을 질질 끌고 산길 속으로 들어간 저는 큰 길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보니 우리 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남자가 알몸인 채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크나큰 후회와 연민이 밀려왔지만 전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길을 지나는 여행객들은 없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수록 누군가 이 길을 지나다가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0: 밤이 되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이 언덕을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우리 두 사람은 모두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사장 한 명이 급히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서두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상처 입은 여행객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여행객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옷을 추스르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더군요. 제사장이 저렇게 야박하고 냉혈한 같은 인간이라니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장소를 떠난 뒤 저 멀리서 성전 관료인 레위인이 옷을 잘 차려입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급한 일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누워있는 피투성의 형체를 발견하자 급히 몸을 사리며 반대쪽 길가로 피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속도를 내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날이 거의 다 저물었고 오늘은 더 이상 이 길을 지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저는 우리 가족이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극도의 죄책감으로 인해 저의 뺨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 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이나 머리 장식으로 보아 사마리아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행객을 발견하더니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그 여행객을 안아 올리더니 가져온 병을 열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몰고 온 당나귀의 등에는 많은 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덜어내고 죽어가는 여행객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짐을 버리고 가야 했는데도 그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능하면 당나귀 등에 탄 여행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당나귀를 몰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 용기, 열정을 목격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속아왔던 것이겠죠.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고 멀리서 배고픈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거라곤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여행객이 다가오는 소리, 당나귀의 발굽 소리, 마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의 형이 나타나더니 저 형이 저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1: 도비야! 도비야, 어딨어? 도비야!
2: 형! 거기 형이야? 나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도비야. 하나님! 형, 진짜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마차는 어디서 난 거야?
1: 이게, 넌 항상 질문이 너무 많아. 자, 어서 이 마차에 타. 자, 어때? 좀 괜찮아?
2: 아주 좋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형. 근데 형, 우리 어디 가는 거야?
1: 내 말 잘 들어, 도비야. 난 아까 널 여기에 두고 떠날 때부터 이 일을 계획했었어. 네 부러진 다리 덕분에 넌 이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2: 그게 무슨 말이야, 형?
1: 도비야, 난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거짓말을 할 거야.

0: 네가 죽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렸다고 할 수도 있지.
1: 그럼 형, 나랑 같이 가자. 어?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0: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안 돼.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삼촌은 우리 가족 중에 여자 한 명한테 반드시 보복을 할 거야. 도비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대로 해. 저, 이 길을 따라가면 멀지 않은 곳에 여관이 있을 거야. 이 당나귀가 널 안전하게 그곳까지 데려다 줄 거야.
1: 형!
0: 그리고 사람들이 널 잘 돌봐줄 거야. 자, 도비야, 이 지갑을 가져가. 이 돈이면 네 앞가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1: 형! 알았어. 알았어, 갈게. 하지만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야랩, 형. 형!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0: 그럼.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언제가 될지 또 어디서일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자, 도비야, 자, 이제 가. 어서 가. 도비야,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란다.
2: 저는 형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야레평의 말대로 당나귀는 아주 훌륭한 품종이었습니다. 힘도 좋고 믿을만했으며 마치 저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제게 도움을 줄 여관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범죄자인 것이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주저하기에는 제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마침내 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친절한 여관 주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관비는 있는지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지 궁금할 법도 한데 그는 저의 상처가 위중한 걸 알아차리고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황급히 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 누가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3: 거기 누구요?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1: 여기에요! 마차 안에 있어요!
3: 예, 지금 갑니다. 에, 무슨 일이시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다리를 다쳤어요. 부러진 것 같아요.
3: 아, 그렇군. 이런 통증이 심하겠어, 젊은이. 보안이 부러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지.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3: 먼저 자네부터 안으로 들여놓아야겠네. 그 다음 자네 당나귀를 돌볼 사람을 불러오지. 자, 난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가 이런 상처는 좀 안다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보세. 이제 여기 앉아서 쉬게.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 오늘은 아주 험난하군. 그래, 자네 상처도 심각하지만 그 좀 전에 도착한 사마리아인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네. 난 그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

이 야관 주인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역설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동시에 그 여행객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아침 햇살과 여관 곳곳에서 들리는 행복한 소리 덕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아주 진한 맛의 음료를 마시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건 진통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리는 욱신거리고

0: 묵직한 두통이 있긴 하지만 부러진 발목은 튼튼한 부목과 깨끗한 붕대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밤새 제 상처를 돌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사마리아인의 머리 장식이 눈에 보였습니다.
1: 아, 다행이다. 일어났구나. 잘 잤니? 아, 정말 끔찍한 상처구나. 대체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상태로 있었던 거야?
0: 아, 예. 어제 오후부터예요.
1: 어쨌든 그 너그러운 여관 주인께서 내 부러진 뼈를 맞출 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단다.
0: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난 오늘 떠나야만 돼. 하지만 그 가기 전에 네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당분간은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너 여기서 머물 만한 돈은 있는 거니?
0: 잘 모르겠어요. 작은 지갑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1: 그렇구나. 난 며칠 있다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돈이 모자라면 내가 보태줄 테니까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도록 해.
0: 저는 선생님처럼 친절하고 자비심이 넘치시는 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마리아인이시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1: 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유대인을 말하는 거니?
0: 아, 예, 맞아요. 유대인이요. 저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증오한다고 늘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게 주신 건 사랑과 배려뿐이잖아요.
1: 나도 항상 이러지는 않는단다. 나도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평생 너희 유대인을 미워했었어. 하지만 어느 날 나의 누나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단다. 그 사람은 누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었지.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누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 누난 나를 찾아와선 어서 우물로 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하더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단다. 그분 덕분에 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란 걸 알게 됐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되는 거였어.
0: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1: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란다.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오셨지. 네가 다 나아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 그분을 찾아보거라.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널 찾아오실 거야. 자, 난 이제 가봐야겠다. 자, 그럼 난 며칠 있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자. 그때쯤이면 너도 많이 좋아져 있겠는데?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깊은 절망과 수치스름에 빠져있던 제가 희망을 가지게 되다니요.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격렬하게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의 과거, 기억들, 타락한 가족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마 같은 삼촌 바라바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대 나라의 범죄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니 왕과 백성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말에 유다 왕 시드기야는 심히 불쾌했고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할 일 많은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요.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모든 난관, 모든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홍남파의 곡이죠.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이은상 씨의 홍남파가 곡을 붙였고요. 베이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각종 좋은 은사들을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딘 것 같아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기 답답할 때, 조바심이 날 때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리랑 고개, 정호승 씨의 박지훈이 곡을 붙였습니다. 소프라노 석현수가 노래했고요. 앞에 곡은 산하, 신홍철 씨의 신동수가 곡을 붙였고요. 메조소프라노 김항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꽃 피는 날, 정환호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이혜원이었고요. 앞에 곡은 고독, 황인호 씨의 조성은 곡으로 테너 윤서준이 노래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고 순종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장래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감옥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어떻게든 되겠지. 난 하나님을 믿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로 깊이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꿈, 황진희 시를 가사로 했고요. 김성태 작곡으로 테너 박세원이 노래합니다. 세상에 무슨 방법이나 허황된 것들을 쫓지 말고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단지 양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성도들은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가 겪는 첫 번째 핍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자 이 모두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신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들이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찌감치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으면 자기 것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편은 결국 사탄마귀의 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인은 한 편이고 또 마귀와 세상은 또 한 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들어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지 그냥 어리바리 그냥 세상에 뛰어들었다가는 세상이 왜 날 이렇게 미워하냐, 야 예수 괜히 믿은 것 같다 당황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사도들을 둘러싸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 또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자기들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상하게 복음만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17절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자 말이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둘러싸여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7절, 8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본문에는 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갈 때 갖추어야 될 우리의 영적 무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내 힘으로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4장에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담대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청년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뭐 몰고 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행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이곳 저곳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 조금 소문이 나다가 끝나겠지 싶었는데요. 점점 확산이 되면서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막 500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있어도 한두 명이면 그냥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예수를 보았다는 이 사실이 퍼져나가니까,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실 이후에 초대교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로마 황제가 뻗어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슨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네? 나는 우리 21세기의 교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2000년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이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았다가는 다 우리는 세상에 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베드로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이 약속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증인으로서 사명을 잃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저주저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공격을 받으면은 쉽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의 확신을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선언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때문에 그는 세상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큘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은 예수님에게, 다른 한 발은 세상을 내딛고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자기 정체를 교묘하게 감추면 살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척 하니까. 또 두 번째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일찌감치 예고를 했습니다. 얘들아, 말세 때가 되면 변절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닥칠 때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믿음의 변절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다니까. 믿음의 배신자들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는 우리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 또 한 가지 유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확신하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았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명확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심초사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가 전한 복음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그가 남겼던 고백을 들어보면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죽고 사는지 소위 생사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없어요. 뭐 그리 복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목숨까지 바치냐,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 부질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을 그냥 아끼지 않아요. 왜?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후회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초대교회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확신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대전 중부교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을 협박하고 둘러싸고 있는 세상 앞에서 절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사도들 눈앞에는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이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배워야 될 방법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사람의 판단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고백을 들어보게 됩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려워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려움의 중심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자유함과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또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깨워주신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확실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혹 내 몸을 죽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펼쳐진 환경을 보고 막 우왕좌왕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둘러싸이는 사람들은 당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징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0: 이틀 때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을 사로잡아 이틀 동안 가두었어요. 야, 이제 그들은 끝났다. 복음 운동은 이제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세상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언했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그냥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남자만 5천명이나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5천명. 그러니까 그들 가족까지 합치면 몇 갑절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들이 잡힌 가운데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잠재우시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도 그 사실만큼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들을 가두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도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돌봐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유감없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것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 확신하고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을 향해 만드셨는데 나는 당신 아닌 것들 속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밖에서 헤매기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추다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숨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저술 함께 하시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어요. 때론 앞만 보면서 달려가다가도 혼자 있는 적막한 시간이 다가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 뭘 위해서 이렇게 살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뭘까? 오늘 오프닝 속 어거스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람이죠.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고 쾌락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 내 안에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뒤로한 채 이것저것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기웃거리는데 시간을 쓴 거죠. 때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가야 할 것 같은 계속 밖을 향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고백하죠. 진짜 가치는 바깥에 없다고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나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우리 차원의 애씀은 이제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오늘 그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퇴근길, 그런 저녁 보내시는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의 사연 참여 이 저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오늘 행저질러 오프닝부터 함께 하신 소감 또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혹은 축하 사연 있으신 분들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사연, 다양한 사연 오늘도 기다릴게요.

유료 문자입니다.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문자창 활짝 열려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해요. 자, 더불어서 매일 저녁 행저진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행저진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끝냈던 하루와는 다른 저녁 보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풍성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위로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6시 땡 하자마자 참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은 평소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과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받아가신 분들 어떠세요? 평소에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뭔가 하나님 오늘 제 하루를 돌아보니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담은 그런 기도문이었다면 오늘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는 미리 감사하는 그런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되던 한숨이 멈추며 호흡이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제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저를 가로막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완전한 보호와 평강을 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두 문단 정도만 읽어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조금 특이한 평소와는 다른 그런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상황과 환경에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사실 계속 탄식하는 기도만 나올 때가 많잖아요. 물론 탄식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나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겠다. 그런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라는 이 선포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어요.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8431번님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오프닝 할 때 챙겨가신 것 같아요. 8431번님 반갑습니다. 7525번님 오프닝에서 밖에서 당신을 찾았다라는 말에 심장이 쿵 너무 와닿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 일에 시달리다 퇴근길에 좋은 친구 집에 놀러온 느낌이에요. 행저질라 제 좋은 친구 맞아요. 마음을 만져주는 친구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주 안에서 우리 벗이죠. 7525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친구네 집에 놀러온 느낌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행저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 가득 누리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7358번님은 최PD님 이곳으로 오셨군요. 늘 곁에 있어서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행저질라 좀 됐어요. 7358번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주 봬요.

7525번님 기도문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기도문이라는 세 글자를 포함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기에 우리 7525번님 이미 또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링크가 갈 거예요. 알파벳이 막 적혀있는 링크가 갈 건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올려드리면 분명 평안으로 가득한 저녁 보내실 줄 믿습니다. 2618번님 기도문 원합니다. 요즘 마음이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마음까지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 2618번님 오늘 기도문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꼭 오늘은 그대로 한번 2618번님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8462번님 기도문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7798번님 오늘 새싹 달고 오셨는데 뜨개질하면서 잘 듣고 계신다고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셨네요.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요. 7798번님 저 이렇게 뜨개질 잘하시는 분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멋지십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7951번님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암투병 중인 오빠에게 주려고요 하셨어요. 참 너무나 마음이 예쁜 우리 동생님이신 것 같아요. 7951번님 분명 오빠가 잘 치료받아서 주님의 은혜로요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5329번님 피디님 오늘 아들 생일이라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갑니다. 며느리도 같이 와요. 곧 태어날 손주도 같이 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5329번님의 이 문자만 제가 텍스트로 봐도 얼마나 지금 들떠 계신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야, 온 가족이 모였네요. 곧 태어날 손주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5329번님 우리 아드님 생일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6980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오늘 퇴근길이 조금 지쳤던 상황인데 제게 위로가 되는 기도문 같아 신청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오늘 꼭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래요. 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싶으실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확신이 늘며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지혜가 채워지고 흘리는 눈물이 제 안의 슬픔을 씻어내고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런 내용에 제가 다 스포일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와, 한 주에 반이 지났어요. 매주 수요일은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 고수죠.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요. 그 해당 분야에서 바라본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조금 법률적인 카운슬이 있을 예정인데 이 법률적인 내용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볼륨 높이시고 주파수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나누고요. 오늘의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실게요.

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 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을 경험해 보시죠. 자, 오늘은 법에 대한 궁금증, 궁금한 사항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 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변호사님, 우리가 채무 때문에 통장이 묶인다고 하면 당장에 숨이 턱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채무자의 모든 돈을 다 빼앗아갈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채무자도 일단 최소한 생존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내용이니까요. 채무자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압류를 제한하여 놓은 채권을 이른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한데 특히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한 달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예금 채권이 그중 하나입니다.
0: 그 최소한의 생계비,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 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사집행법상 최소 생계비가 185만 원이었는데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는 250만 원으로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0: 네.
1: 즉,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0: 네,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이게 250만 원까지 올랐군요. 그런데 일반 월급 통장이나 예금 통장인 경우에는 잔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묶어버렸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250만 원 이하면 압류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1: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에서 250만 원은 안 건드린다면서 왜 내 체크카드가 정지됐냐 라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고객이 우리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통장이 몇 개나 더 있는지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이 날아오면 은행은 일단 기계적으로 계좌 전체를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빼가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도 창구나 ATM에서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 없는 동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0: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250만 원이 지갑처럼 그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1: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전산상으로 아예 압류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특수통장을 미리 개설을 해두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조건이 워낙 좁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올해 2월 1일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자격이 없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개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네,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압류방지 통장은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만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 한 곳을 정해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통장을 미리 만들지 못해서 이미 일반 계좌가 묶여버렸다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찾으실 수 있어요?
1: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대전이나 세종시민이시라면 주로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판사님, 제 모든 은행 잔고를 합쳐도 2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압류를 풀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은행의 잔액 증명서를 떼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계좌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주셨어요. 250만 원 이하의 돈은 지킬 수 있고 누구나 압류 방지 통장을 한 개는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날마다 채무의 압박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압류방지 통장을 안내해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난 그리고 사탄의 정죄와 참소가 사방에서 밀려와 내 삶의 모든 평안과 기쁨을 샅샅이 압류해버리고 숨통을 조여올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생의 빚더미 앞에 서서 내 영혼의 계좌가 완전히 동결될 것만 같은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진짜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조차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허락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시련과 악한 세력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압류방지 통장을 우리 마음에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환경을 묻고 물질을 압류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

0: 값없이 주신 구원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만큼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압류방지 통장만 허용이 되듯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피난처 역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영혼의 호흡마저 가빠진 청취자분이 계실까요? 세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묶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통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통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공급받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세상이 어떤 시련과 정죄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압류방지 통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 벼랑 끝에선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저는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확신이 들며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비로소 인정하고 온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지혜가 채워지며 흘리는 눈물이 제 안의 슬픔을 씻어내고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살아나 제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말씀하실 그 순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되던 한숨이 멈추며 호흡이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제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저를 가로막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완전한 보호와 평강을 누립니다.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9월 16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결에 오늘은 선포 기도문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 마음에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누구나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문자창이 넘어가서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게 돼요. 7시 전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많이들 챙겨가고 계십니다. 5101번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성품으로 살았는지 나의 인격을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행저질라와 함께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로 또 사연을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5101번님. 주님과의 교제 있는 그런 저녁 시간 보내시길 축복해요. 0824번님, 최PD님 목소리 피곤이 물러갑니다. 주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찬양들이 조금 다 그런 결이었던 것 같아요.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 가사가 아까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복음성과 나눴고 그리고 아까 고쇠창고 끝난 후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0824번님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해요. 4339번님 오늘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평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손주 이루다를 저희 가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뜻을 이루어 성장하는 루다로 축복해 주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셨어요. 와 우리 4339번님 지금 얼마나 또 행복하실까요. 첫 손주 이름도 너무 예쁜데요. 이루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루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여쁜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2607번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작은 아들 23번째 생일이라 어제 미역국 끓여서 주고 퇴근 후에 고기 구워주려고요. 이제 저녁이 딱 일주일 남았네요. 저녁하는 그날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도 챙겨가셨어요. 저녁이 딱 일주일 남았군요. 야, 좋은 날씨에 저녁하네요. 우리 2607번님 얼마나 또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좀 전해지는 사연인 것 같아서 뭉클해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9464번님 새싹 달고 오셔서 오늘 선포 기도문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셨어요. 그러게 오늘 새싹분들 많으시네요. 기도문 다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625번님 퇴근길에 들으면서 늘 운전 중이라서 기도문을 신청 못했는데 오늘은 운전 끝내고 기도문 신청할 수 있네요.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0625번님 정말 정말 반갑고요. 자주 뵈면 좋겠네요. 1440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피디님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고요. 3424번님 저녁 식사하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기도문도 챙겨갑니다 하셨어요.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734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셨고 5593번님 기도문 보내주세요. 선포하면서 새 힘내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챙겨가고 계시네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문을 신청했는데 왜 영어가 오지? 하실 수 있어요. 그 영어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는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 저녁 기도문은요 여러분 매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달라요. 월요일 담당, 화요일 담당, 수요일 담당 이렇게 쭉쭉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행저질러 함께 하실 미리 그러니까 행저질러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실 우리 청취자분들을 놓고 미리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이 기도문을 적어주신 겁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했죠. 선포 기도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는 그런 선포 기도문 여러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라, All Heavens Declare. 함께 찬양했습니다. 6882번님, 귀한 기도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 가는 길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137번님,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 드리러 갑니다. 중촌동에서 산성동으로 가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9572번님, 오늘은 감사가 참 넘칩니다. 보내주셨고요. 아멘입니다. 8754번님, 저녁으로 취미활동하러 가신다고요. 늘 감사합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8806번님, 새싹 달고 오셔서 늘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자주 봬요, 8806번님. 5787번님, 퇴근이 늦어서 오늘 기도문 못 들었어요. 기도문 챙겨갑니다. 5339번님도 새싹 달고 오셔서 주차하고 기도문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318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뒤늦게 기도문 챙겨갑니다. 9322번님, 새싹 달고 오셔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기도문 감사합니다. 8865번님, 오랜만에 출석하신다고요? 기도문 챙겨갑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저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 기도문 준비했어요. 선포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자, 행저질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달려가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을 사경회 1강 무너진 시대에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서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요, BC 620년부터 586년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슬픔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원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일했던 시대는 참 슬픔의 시대, 유다가 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유다의 악행을 보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그는 시작부터 실패하기로 작정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안타깝게 외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서와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망할 때 망조라는 게 있어요. 망조. 그래, 이걸 보니까 이 시대는 망했다. 얼마 가지 못한다. 그 망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요, 그런 망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망조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가장 극심했어요. 배금주의예요. 돈밖에 몰라요. 돈이면요, 사람 목숨이니 뭐니 이런 거 없어요. 체면 이런 거 없어요. 하여간 돈 준다면요, 감옥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감옥 갔다 와서 그 사기친 돈이 내 것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옥 가는 시대. 배금주의예요. 이 시대가 그런 우상숭배였던 아주 극심했고요.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교만해요. 이 교만은 뭐냐면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성령님의 말도 안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 난무해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해요. 그래서 살살 귀 긁어주고 잘된다 잘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만한 시대, 교만이 극치에 달아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시대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부모가 그런데 그 자식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요, 똑같아요. 부모보다 더한, 더 악한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답니다.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교실에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학급이 3분의 2가 넘더래요. 없어요, 다음 세대.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돈 벌면 되지. 풀 다음 세대 뭐 신앙 없어요. 다음 세대요, 다쳤어요. 부모들이요, 아이들 믿음으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발산이 되거든요. 원치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끝이 보이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이제 40년 뒤에 멸망해요. 40년. 우리는 역사를 알아요. 586년에 망했어. 그래서 이러다 망하는구나. 근데 그들은 망한다는 걸 몰랐잖아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우리 시대 똑같아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 천재지변이 전쟁이 일어났고 뭐 기근 전염에 소용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너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야 돼요.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 살았던 삶 전체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예레미야서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요. 막 다 흔들리잖아요. 마음에 출렁거려요. 바닷물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여기서 이런 말하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런 말하면 저렇게 기울어졌다가 그런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심지, 가야 될 길. 성도들은요, 가야 될 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성경은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서 다 잘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돈 벌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뒤집으신다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잘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곧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내버려 두니까 아, 저 사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 보면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유다가 망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 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얘기가 나와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 이거 외에는요, 다 헛된 짓, 헛짓거리가 아니에요. 헛짓거리. 그냥 다 딴짓하고 있는 거. 나중에 다 망할 짓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아마 예레미야서가 가장 우리의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망해요. 그때 부름을 받아요.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멸망에 가는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좀 좋은 시대 부름받지. 왜 이렇게 멸망에 가는 시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완악하고 강팍해진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망한다는 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 성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할 것 같으냐? 절대로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그러면서 계속 거짓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예레미야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겁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나중에 고난을 많이 겪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잘될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더 잘될 것이다. 뭐 세계를 뭐 휘어잡는 나라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만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죠. 그런 시대 속에 이르면은 망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40년 뒤에 우리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여간 깨어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결론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오지만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정말 가장 악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네가 못해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슬프도 소이다.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특별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을 보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사람이에요. 아나돗. 아나돗. 그래서 예레미야 고향은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예요. 근데 이 아나돗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 계열로 오랫동안 왕을 섬겼던, 근데 마지막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솔로몬이 왕된 다음에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거기가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 하면은 거기에는 실패한 대제사장이 사는 곳, 다시 말하면 귀향지예요. 귀향지. 그래서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나오면 그들은 변방이 있어서 알아주질 않아요. 자, 저 좋은 구석에 왔는데 저기는 그 대제사장이 쫓겨난 지방이다. 귀향지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지방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 아주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뭐 그냥 어떤 그런 어떤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항상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대단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능력을 보고 세우지 않아요. 실력자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를 세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난 너무 평범합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몇 번이나 안 된다고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세를 마침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나돗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도시에서 귀향 살이하는 동네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전 실력이 없어요. 아, 전 진짜 진짜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전 너무 평범합니다. 전 아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가 별거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 말해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예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서 국군이 기울어져 가요. 40년을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그가 아무리 전해도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가 사역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멸망을 한 10년 미뤘다. 한 20년 미뤘자. 그래도 사역이 성공이에요. 근데 그의 사역은 완전히 헛것이에요. 설교를 그렇게 52장에 걸쳐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애를 썼는데도 고생 직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나도 동네 사람도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하필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냐는 거예요. 좀 좋은 시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무너져가는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미 실패가 전제된 사역이에요. 너 전해라. 열심히 전해라. 근데 열심히 전하더라도 네가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너 안 들을 거다. 백성들이 절대로 네 말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항복하는 사람 없을 거다. 돌아온 사람 없을 거다. 왜 보내요 그런데? 왜 보내요? 실패가 전제된 사역자라는 거예요. 실패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가야 돼. 하나님, 내 말 들어도 나에게 말씀 주셔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죠. 나로 분명히 망할 거죠. 내가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실패할 게 뻔한데. 실패할 게 뻔한데. 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우리의 사역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따라가면 잘 될 거다? 그러지 않고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 사역에서 실패할 거다.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사람들 애고를 가서 돌로 쳐 죽을 거다. 그래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게 성공이다. 우리의 성공은 뭐냐면 사역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했다, 진짜 성공했다, 아, 저 사람 정말 잘 됐어, 그거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오히려 그게 실패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로 보면 실패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편안하게 살고 높아지고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냥 전해라.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성공하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가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5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 안 해도 돼요. 너무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실패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일당에 보낼 때요. 성공해라. 잘 되라. 높아져라. 알려져라. 모든 사람이.

0: 너를 존경해라. 그래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 보내신 그 상황 속에서 너 하나라도 순종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패가 전제된 사역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국에 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마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영원히 어둠에 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심지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 드러납니다.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에는 독이 있어 사람들을 해롭게 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의인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악인의 삶에는 고통과 멸망뿐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로 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또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주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빈야드 음반 The River is Here, 주님의 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여러 버전으로 소개됐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늘 들으셨습니다. 아, 의인의 삶은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은 누리면 누릴수록 갈증만 더해가는데요. 갈증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비밀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연주음반으로 들으셨습니다. 콰이어 타임 중에서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스티브 그린의 초창기 대표곡 Broken and Spilled Out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향유를 드린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예배인도자 캘리 카펜터의 곡으로 Draw Me Cross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

지금 들으신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And the Sweet By and By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예배인도자 켈리 카펜터의 곡으로 Draw Me Cross,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나의 언어 생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로켓타운 가수들의 라이브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Sanctuary 그리고 Step by Step 이어서 Awesome God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0280번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 흐를 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4번님께서는 찬송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힘이 나고 계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품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친 하루였지만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며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주품에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권석준의 다시 살게 하소서 찬양도 들으셨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15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우리 부부는 투병 생활 중입니다. 특히 남편이 위암, 대장암, 투병 중 폐렴까지 와서 위기입니다.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상처에 이 시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8번님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5868번님께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강력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265번님께서 찬송가 212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모함하고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동료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우리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광야를 볼 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 아멘. 일상에서 선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상대방의 표정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돕고 싶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의도와 다르게 부담이나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한순간에 마음이 묘해지곤 합니다. 분명 시작은 선한 의도였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걸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내 방식을 선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친절이나 내 기준에 맞춘 도움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 문을 온전히 열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내 뜻과 열정만 앞세운 사역이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내 방법을 고수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방법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행동에 오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실천이 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준성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와 소방님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방식이 곧 상대에게도 선함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최고의 배려는 내 마음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길을 찾아주는 데서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원하신 것은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겐 선한 의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놓쳤을 때 뜻밖의 비극을 맞아야 했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고집과 이방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바꾼 뒤에야 비로소 궤를 기쁨으로 성 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3곡 전해드릴게요. 나무에님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와 12선교회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연주 찬양, 그리고 피아워십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바울의 이 확신은 성도들의 능력이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믿음, 변화, 성숙의 여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과 더딘 성장을 보며 낙심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시선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붙드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을 줍니다.

김혜연님의 오신실하신 주와 포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편지 보내드리고 5847번님의 신청곡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하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내가 사람에게 준 감정이라는 선물 가운데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란다. 다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때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너의 기도에 나는 귀 기울이고 있단다. 그런데 나와의 교제 시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단다. 나의 사랑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나와 나눈 교제의 자리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으로 가져가 그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야 한단다. 분노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기 전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너의 손가락과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들여다보렴. 목숨을 지키듯 너의 마음을 지키고 어느 곳에서든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부르거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습관처럼 반복해서 분노하던 일상에 젖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쫓기더라도 말씀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란다.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를 돕기 위해,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란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줄 하늘 아버지가.

마음 전파상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천관웅 목사님의 하나님의 꿈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려있죠. 우리 방송가족들 건강하신지요? 오늘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을 잘 닦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로를 피하고 골고루 식사를 하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에서 문손잡이, 키보드로 옮겨가서 최소 3시간 정도는 살아있다고 해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키보드를 만지거나 문손잡이를 만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진 손을 수시로 청결하게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밀폐된 건물에서 오염된 공기가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눈과 코, 목 등의 점막이

쉽게 메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온 이 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이를 악뭅니다. 더 버티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도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randon Lake의 Gratitude, Rachel Lampa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Phil Wickham의 Homesick for Heave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51번 쓰시는 분께서 Willow의 임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도현님 안녕하세요. 자녀 박유나가 고3입니다. 수시 원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예, 참 고3 힘겹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들을 보게 하는 뭐 고3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야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나 자녀 박유나 고3 이분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는 많은 고3 여러분 힘내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유효린과 문정미가 함께한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주리의 예수내 구주,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민족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요.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엔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까지 세워줬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날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김상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믿음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유료문자 샵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 이번 긴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찬송가에도 실려있는 찬송가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도 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이, 용기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꽃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한나의 전심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벳의 Jesus Lamb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언어인증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전 세계가 참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시도 평안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곳곳에서 전쟁도 싸움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각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안한 삶, 그렇죠? 샬롬의 그 은혜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살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녘의 성도들은 뭐 장군님의 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얘기하시는 당과 수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또는 지도자가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의 멋진 화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와 복,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깊은 소식과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받으신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도 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함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목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너와 나의 올리.
0: 오늘도 너와 나의 올리 함께할 남북 간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한 사람 옥순입니다.
6: 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0: 이번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가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1: 네. 네.
0: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네.
1: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1: 저랑 비슷한 철순이 현인이. 저 한 십몇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네. 초기에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0: 네. 지원금으로.
1: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 이거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네.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로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0: 그렇죠?
1: 없었었거든요. 네.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0: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예,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네. 주는데 이게 성인만 주는군요.
1: 네. 그래서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0: 그때 10대였어요.
1: 근데 20대 이제 21살이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로 가면 이제
0: 기숙사에 살으니까
1: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네. 나한테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0: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1: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0: 네, 최근에 오신.
2: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0: 와 계셨으니까
2: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거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3: 맞아.
2: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3: 네. 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말을 안 하는 말이구나.
0: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3: 아니, 그럼요. 아니,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네.
0: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1: 맞아요.
0: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4: 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3: 8학기.
4: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8학기. 네.
3: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 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어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 옥순 동무는 어떠셨는지.
4: 전 졸업을 꽤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도 그렇지 않을까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0: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1: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네.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다 특별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탈북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한데 탈북 입장에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0: 맞아요.
1: 하거든요.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뭐 입시에서 뭐 특별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0: 맞아요.
1: 좋은 거라고 생각을
0: 네.
3: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0: 맞아요.
3: 그런데 우리가 대한

0: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아~
1: 네.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2: 그러니까.
1: 배운 사람 같아요. 네.
0: 남조선 공교육제.
2: 교육을 잘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3: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가지는 게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맞아, 맞아. 저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거의 야생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네.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 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대안학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런데
2: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 역할을 하는 어떤
3: 맞습니다.
2: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4: 아니면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학교로
3: 그것도
0: 가능해요. 가능해요.
1: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되고
4: 친구들도 거기서 사귀고
1: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 명 없잖아요.
1: 그렇죠.
0: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 교육에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계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필요들이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회에서나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은 꽤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맞아, 섬기는데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 곳에 좀 더 돌려주자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었거든요. 그거에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존 아랴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0: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1: 공부를 봐줬어요.
0: 공부를 해줬었어요.
1: 아, 나도 가르쳐줘.
0: 맞아요. 그런 탈북민들도 꽤 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로부터 받고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렇답니다.
2: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1: 그렇죠.
2: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1: 야.
2: 이런 말들 하시는 거예요.
0: 진짜 눈물 났네요.
2: 그죠?
0: 어쩌지?
2: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1: 네.
2: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1: 야.
3: 멋있네요.
1: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주신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네.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3: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1: 방송을 하고
3: 아, 네, 만난 네.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교회, 북한 선교회, 통일선교회 열매들이 네.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이세요.
2: 맞습니다.
1: 대부분은 네. 한국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2: 네.
1: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2: 사실은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한국교회가 네. 탈북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우리가 사실 받으면 북한에는 가족에게 많이 돌려드리는데
1: 네.
2: 우리 한국에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북에서는 옥수수 한 7kg 정도 살 수 있어요.
1: 네.
2: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교회에게 또 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1: 네.
2: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1: 네.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네.
1: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 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3: 네.
1: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3: 네.
1: 싶습니다.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우리 남한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분 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 웅이었습니다.
3: 옥순이었습니다.
2: 철수
0: 편이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 등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드론 등을 동시에 동원한 합동화학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연계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반군의 공세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핵심 송유관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라면과 신선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비롯한 여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은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과 직계 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의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은 북한을 이란의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면서 양국이 1980년대부터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북한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나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 등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시에 동원한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무기체계를 하나의 작전 안에서 연계해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은 전쟁 경험과 전술을 자국의 훈련과 무기 운용 방식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훈련과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 등이 결합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기존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병력 수요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 제31 여단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전투 동원 준비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명령

은 지난 4일 긴급 하달됐고 장병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야간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상 상황을 틈탄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간 수색 주기도 기존 2시간에서 40분 간격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국경 일대 초소에는 실탄 120발과 수류탄 2발씩을 지급했으며 비인가 국경 접근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선 초소장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산군과 염주군 등 해안 지역에서는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고 해상 탈북 차단 설비도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와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완전 무장 근무가 이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배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의 야간 운항과 강변 작업까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과 생필품 유통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잇따른 공세로 주요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통항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초 홍해 입구에 항구 도시 모카와 인근 섬을 잇따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 가압장이 파손됐습니다.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홍해의 불안에 이어 송유관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의 안전한 원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도 지난 6월 하루 340만 배럴에서 8월에는 12만 8천 배럴까지 급감했는데요.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추가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대응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는 주요 철도 노선 인근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의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탄 열차가 공격에 앞서 해당 노선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이 탄 열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철도와 에너지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나토 회원국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발전소와 정유시설, 송전망 등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에 타격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력 공급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공격 중단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실제로 지켜질 경우 향후 더 폭넓은 휴전이나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4,5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달성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18억 1,448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14%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은 3억 3,171만 달러로 49.9%나 급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했고 신선식품 가운데 딸기는 15.5%, 포도는 64.6%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세종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세종 모두 27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7도, 강릉 16도, 철원 12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 24도, 철원 26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17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구미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서귀포와 이어도가 22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도, 제주와 이어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4도, 강계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개성 모두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산과 평강, 청진을 제외한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7도, 청진 13도, 해산 8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웅기 22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0: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52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귀한 하루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 어느 날 꿈속을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영교통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단편적인 그 무언가들이 놀랍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임계점이 다다르기까지는 꾸준한 모습,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던 고넬료의 집에 어느 날 하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을 다 채우며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우리 기도를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0: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고향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 이야기들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나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72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세상에서 헤매이며 떨어졌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싶고 또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북한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1: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녘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라헬 자매의 선곡이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합니다.

철 따라 무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갈급한 심령 위에 찬양으로 답하여 봅니다.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전 올려드린 향기로운 나무 앨범의 찬양에 이어서요. 나무엔 목사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에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은 이 왕위가 어디에 서야 견고한지 또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이 있어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것들, 군대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힘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려는 자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금기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들입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큰 힘이 되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 결속에 관한 힘입니다.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라고 할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단 하나 그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청종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세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속여서 비열하게 죽였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화로울 수 있는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일이라고 여겼고 그 피가 그에게 책임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군인이지만 그러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이 요압에게 지게 하라는 유언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많은 음식으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당신을 내가 평생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연로함과 노쇠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는 자리에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 때문에 사울의 친족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생각지 못하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길가에 나와서 온갖 퍼부을 수 있는 악담을 저주로 다 뱉어냈습니다. 피 흘린 사악한 자여, 내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시고 있다. 내 아들이 너의 나라를 뒤이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시므이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다윗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칼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시므이가 무죄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고 모함했습니다. 악한 말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자를 잊지 않고 잘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거스르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있어서 미리 정적들을 제거하게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사건,
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는 지역적인 문제들에 묶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왕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저자는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내 뒤에 날,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유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내 생애에는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담대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원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자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저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너가 힘으로 삼는 그것이 너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무엇이 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할 수 있으니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뭐 안 되는 일들로 채워지고 끝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내게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한거할 수 없는 묶여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빈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내 빈손을 비워둔 것으로 놓아두시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좋아할 유언이 있겠죠. 사실은 너희가 모르는 땅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평생을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려면 어떤 유언이어야 할까?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유언을 남기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항복을 받아낸 왕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였고 주변 나라의 복종 아래 정말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남긴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와 정황과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찾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미친 채 하며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모욕스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 가운데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애에 역사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0: 여러분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유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주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의 그 왕됨과 그 통치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왕이 그리고 그 백성이 가뭄에 콩나듯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흘러 다시 주의 나라를 회복해 하셨고 그 약속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온 우리 삶에서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간증이자 곧 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유언을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신 날들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내게 남겨진 날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담으실 그 약속의 은혜들이 무엇일지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수없이 많은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가장 부유하고 복된 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줬음을 그의 유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처하든지 하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유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1도, 여수와 목포가 19도, 광주 18도, 서울과 대구가 17도, 강릉이 16도로 보이고요. 대전이 1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함흥과 청진, 춘천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여수와 목포가 28도, 평양과 서울, 대전, 부산,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대구,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이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의 김민성 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아가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는 복음 통일된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첫째,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거나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할 때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순결을 문제 삼아 쫓아내려는 악한 모함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자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라고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며 그 자리 옷을 펼칩니다. 결혼 첫날 밤에 흔적이 담긴 자리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여 남편의 거짓 악평을 깨뜨리고 딸의 무죄와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부모는 딸의 거룩과 생명을 지키고자 그 표적을 소중히

중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모함과 거짓 비방이 몰아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변명이나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오직 분명한 증거와 표적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역시 남편이 하루아침에 주님 곁으로 간 사건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는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목회를 시작하며 순간순간 억울하고 힘든 순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게 주신 말씀이 표적이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거짓 비방이나 사탄의 정죄 앞에서 어떤 증거와 표적을 붙들고 있나요? 장로들 앞에 펼칠 나의 간증이 있나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간직하게 해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둘째, 음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아내를 모함한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악평을 퍼뜨린 죄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징수하여 여자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합니다. 거짓으로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려 한 자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음란과 거짓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자녀의 거룩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 집 문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모습, 목장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이 바로 그의 아버지 집 문이 되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내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인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음란과 유혹 등 세상의 악을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악을 제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에게 자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자 자신이 이전에 바람을 피운 일, 곧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을 공동체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곧 돌로 치는 적용, 곧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음란에 대해 돌로 치듯 단호하고 절연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거룩함의 울타리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문을 넘어온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악은 무엇인가요? 단호히 끊어내야 할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진지한 교제를 할 수 없던 자기 민낯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음주와 음란이 점차 제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30대가 되어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세례와 양육 훈련을 받고서야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지요. 저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14절의 남편처럼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적인 만남만 원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가던 유흥업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마치고 공동체 지체에게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신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양육훈련 심화 과정을 함께 받았고 저희는 서로 과제한 내용을 나누며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혼전순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교제하는 동안 우리가

0: 명심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선언하듯 말했지요. 순간 여자친구는 당황했지만 그 말이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 후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고 화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저의 악을 제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아내 탓을 하기 전에 제 잘못부터 돌아보고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음란과 거짓을 행할 때마다 심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는 간증과 그 고백을 덮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증거와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 죄악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곧 내 자녀를 지키는 표적이 되어 죄가 말씀 앞에 힘을 잃고 그의 아버지 집 문을 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악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와 이웃을 비방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문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도 공동체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음란과 거짓을 돌로 치듯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는 악과 절연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비방과 사탄의 정죄가 몰아칠 때는 오직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와 표적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거룩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떠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0: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재물, 재물이잖아, 양재물. 예?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어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통한 걸 해드려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 로마서 7장의 17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를? 죄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뱃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지성의 인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이 탈을 쓴 육신에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낳고 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자매했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있다.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줄기가 잡혀서 목회면 진짜 잘할 거다. 목회를 하는 거요. 그 내 속으로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세 번을 간 거야. 한 번 가서 대자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하고 대자 맞고 또 세 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합격하려면은 뭐 합격은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잊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라. 총회한테 한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토권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갖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사기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포를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싹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1학점, 체풀 1학점, 16학점이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예수 전도시를 뿌리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무기력함과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요. 우리의 빈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을 받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 레온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께 가리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만우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야곱하면 흔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보는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흠이 많고 연약했던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허물 많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그래서 돌아와 굶주린 채 팥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죠. 얼핏 보면 상대의 배고프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처럼 보여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이 팥죽을 끓인 것은 자신도 배가 고파서였을 것입니다. 즉 배가 고픈 것은 야곱이나 에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더 중했고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했던 사람입니다.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통 때는

0: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간만도 못하게 여기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나를 위한 이익이 달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곤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무너진 이유는 그가 엄청난 악당이거나 탐욕을 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저 온종일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꾸어버리는 현대인의 서글픈 초상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친 육아의 현장에서 사냥하듯 치열하게 살다가 온 영혼의 진이 빠져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독한 피로와 내 몸의 편함이라는 팥죽 앞에서 나중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예배보다 팥죽에 비견되는 내 편안함을 우선하며 하나님 자녀의 영적 특권을 쓰레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만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 순간에도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근사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고 평안할 때 지키는 취미생활이 아니지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내 삶이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지치고 손해볼 것 같은 결핍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의 팥죽에 사냥을 당해서 영적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핑계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미련해 보이고 내 몸은 피곤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음 없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스름 밝아오는 아침 빛에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자연은 사철이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규칙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도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 지금 걷는 길이 광야인 듯하여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고요. 때로는 업고도 걸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이끌고 가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역대상 11장에는 이제 사울의 몰락 이후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곧 회복되는 메시아의 나라의 출발점이자 기둥이자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왕조의 출발을 보여줄 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도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북왕국 지파들, 북의 10개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거의 같이 가까이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인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의 성읍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의 의미 자체가 연합, 그다음에 동맹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연합하는 성읍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모였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 드러나죠. 이 헤브론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7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가는 게 참 남쪽에 있는 유다 산지의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고대 성읍으로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성읍이 높은 곳에 있어야 그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사방을 봐야 적군들이 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무덤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죠. 이게 막벨라굴 위에 세운 곳이 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중심이 곧 온 이스라엘의 중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 이스라엘이 헤브론까지 내려오려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참을 가야 내려가야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어쨌든 다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14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제 한다라는 건 뭐냐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오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은 분명 유다 지파라서 지파의 이 태생 자체가 다르지만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조상의 혈족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고 그럽니다. 가까운 혈족. 그러면서 2절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건 뭐냐면 예전에 사울의 부하 장수로 있을 때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출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한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이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를 누비며 함께했던 동료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거다. 이거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하며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위대하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족으로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왕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밑에서 엄청 쫓겨다녔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과 이 헤브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지파들 사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갈등들을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갈등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었던 시간에 7년도 넘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하게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이 다윗이 겪었던 많은 갈등들이 다 생략이 되고 왕이 될 때까지 했던 많은 고생들이 다 생략이 되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이 두 줄로 이야기를 한 후에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의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다윗이 왕된 것은 백성 앞에 언약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의 명사, 기름 붓다, 마사흐에서 온 게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의미 자체에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이전에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이러고 사울을 버렸고 다시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다윗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죠. 다윗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읍을 허락해 주시죠. 그게 바로
예루

이 여부수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옛날엔 여기서 이제 여부수 족속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부수의 성읍 자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진 성읍 자체는 천혜의 요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부수 예루살렘 성읍 자체도 이제 740m의 높은 산지 지역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시온산으로 이 여부수의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서쪽으로는 깊은 골짜기를 내려서 통과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죠. 옆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갈 때 성 밖에서 보면은 적군이 보이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공격을 하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신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또 큰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를 또 공격하려면 이게 밑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또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이 이 여부수 성읍이었고, 사사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게 여부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했지만 정복을 못한 것이 바로 여부수 성읍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못 쫓아냈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그래서 다 못 쫓아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역대상으로 오면은요. 자, 그런데 여기를 누가 빼앗았느냐? 다윗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수도를 세운 사람이 다윗. 아,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과의 가장 용맹한 장수였죠. 용맹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 왕을 향해서도 용맹하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공격을 하고 요압이 우두머리 장수가 되었죠. 먼저 치고 올라가서 7절에 다윗이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이 성읍은 이제부터 다윗성,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 주변을 쭉 성을 쌓아가지고 요압이 나머지를 중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섰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 점점 강성하여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된 건 정치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목자다. 목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목자가 되었고, 이 다윗의 왕권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의 온 민족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

0: 역대기에도 되게 중요한데 이 성전 중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된 것은 바로 다윗 왕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다. 물론 그 사이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복음자리가 생기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윗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 목동이던 시절에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가 된 그가 오늘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백성에 의해 세워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에 능한 왕보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며 다윗을 옹위하는 모습에 저도 우리도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부르며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속해 있을까요? 아멘.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진 원인이 그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샬롬.

0: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키워드 설교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헤세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이 룻기의 각장을 읽어가면서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이 각장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뭔가, 이제 은혜의 키워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장에 하나씩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키워드들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각각의 이 네 개의 보물들을 다 찾고 나서 보니까 그제야 우리에게 보이는 또 다른 보물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보물,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연속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마지막 키워드로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건데, 자, 그게 뭐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세드. 다시요, 헤세드. 자, 헤세드. 이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은혜의 키워드, 마지막 보물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말이 뭔가,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룻기 안에는 그 입은 옷을 각각 달리하면서 이 룻기 전체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그 각각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총 세 번 나오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룻기에서. 제일 먼저 1장 8절입니다. 룻기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여기 두 번, 자, 무슨 표현을 했냐면은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룻기 2장 20절에 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말도 역시나 나오미가 한 말인데, 자, 이번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 말을 합니다. 같이 2장 20절의 전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는 선대였는데 이제는 은혜, 은혜라는 말로 이 헤세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룻기 3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은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해준 말입니다. 자, 거기서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떤 말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자, 선대,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인애. 자, 이 세 가지 말이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다 똑같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실은 다 같은 말인데 이 성경에서 각각 그렇게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선대로, 또 여기서는 은혜로, 또 저기서는 인애라고 하는 말로. 근데 여러분, 이게 룻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 곳곳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또 여기 구약의 각 책에서 다 다르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말 번역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는 mercy, 또 어디서는 love, 또 어디서는 kindness, 어떤 loyalty, 충성 뭐 이런 거죠. 또 faithfulness, 뭐 이런 뭐 신실함, 뭐 이런 각종 다양한 영어 단어로 다 그렇게 제각기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다 번역된 이 모든 말들이 원래 말이 다 뭐라고요? 헤세드. 그럼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그렇게만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만 번역하자 정해놓고 그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말만 하면 지겨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 관계된 모든 말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 모든 말들을 다 가지고서 헤세드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그렇게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그 헤세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자신은 누구냐?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성경은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이해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헤세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잠시 다시 떠올려 보면은 뭐 사랑이든 은혜든 뭐 인애든 인자든 그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다 더해야 그래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나 크고 깊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인데 그게 바로 헤세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앞서도 우리 잠깐 얘기했죠. 자 우리에겐 고엘이 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 고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어주시는 걸까요?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요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룻기는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문조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전체를 보여주는 일종의 작은 창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볼 수 없는 전체를 헤아려 보는 거 이게 설문조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룻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자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까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눈으로 여러분 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작은 창문 하나를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을 헤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단 네 장짜리로 된 룻기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룻기를 통해서 자, 헤세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말로는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네, 헤세드는 뭐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엘이 되어주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럼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첫 번째, 자,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주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는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맞아요. 보아스는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고엘이 되어주려고 한다면, 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능력, 그 값을 치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것도 맞아요. 보아스는요, 첫 등장 때부터 성경이 누구라고 소개해 주었느냐면은 유력한 사람, 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반드시 꼭 그래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럼 룻이 뭔가를 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룻기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보아스가 굳이 룻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할 그런 어떤 하등의 이유가 룻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줬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결국 룻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딱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헤세드다. 헤세드가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주는 사랑, 꼭 그래줄 이유가 없는데도 그래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 이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요,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바랍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뭐 맡겨놓은 게 있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럴 만한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어떤 대단한 공로를 쌓은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요, 그래줄 이유보다 그래주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신 겁니다. 너무 이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런 대단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실 그래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줘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빚진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룻기는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뭐예요? 헤세드. 아무 조건 없이 내주는 사랑, 헤세드가 바로 그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철없을 땐 그걸 잘 모르다가 조금 철이 들면 그걸 깨닫잖아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게 더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곤 하느냐면은 은혜가 너무 간절해요. 그럴 때도 여전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당당히 구하기엔 너무 명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내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전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할 일이 있다고 이 룻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주는 사랑,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당연히 그래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요? 저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바다에 가가지고 한번 이래 보십시오. 내가 이 파도를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저기서 막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두 손을 탁 펼치고 한번 막아보십시오. 그래서 막아지겠습니까? 절대로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 큰 바다가 밀어내는 그 파도를 내 힘을 가지고서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도 똑같다. 바라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는 넉넉한데
그 은혜를 그 어느 때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두 번째로,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또 헤세드가 무슨 뜻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룻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자, 뭐라고요? 행동하는 사랑이요. 행동하는 사랑. 오늘 룻기에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은 역시나 보아스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 어떤 일을 했는가? 정말 모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룻은요, 그냥 집에서 앉아있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룻은 정작 그 은혜의 여러분 수혜자였던 룻은 그냥 앉아있었는데 보아스는 뭐 모든 열심을 다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는요 이처럼 쉼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냐. 이게 헤세드다. 이게 헤세드다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용례가 그래요 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제나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말과 짝을 이뤄서 나오는데 어떤 말과 짝을 이뤄 나온지 아세요? 바로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사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행하다, 행동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뭐냐? 아사 헤세드. 헤세드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하늘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 그 마음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 아사 헤세드. 몸으로 행동하는 무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보십시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 행동하는 사랑으로서의 그 헤세드가 가장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맞아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가지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육신인 거예요. 그 중에 최고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그냥 계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멀리서 마음으로만 안타까워 하셨는가? 아니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행동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춰 계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많은 일로 움직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뭔지를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보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헤세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헤세드의 의미는 또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따라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예, 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룻기를 읽어보면요. 자 룻기에서 바로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 보아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나오미가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오미가 딱 등장해서 이번에 내가 한번 뭘 보여줄게. 그러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서의 헤세드예요. 자, 우리는요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그녀의 어떤 상황이 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변화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기의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다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 기쁨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녀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오미가 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이 참 저는 가슴 아픈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그냥 내 인생을 초토화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런 말들을 해요. 그게 1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나오미가요. 자, 1장을 지나서 2장을 딱 펼치는 겁니다. 근데 2장이 돼서는 이제요, 그 똑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룻기 2장 20절 전반절, 오늘 본문의 전반절인데. 자, 이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자, 거기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요, 그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그가 여기서 누굴까? 뭐, 1차적으로 여러분, 이 그는 바로 보아스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 구절에 그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읽냐면 보다 더 중의적인 의미로 읽어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그는 보아스를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 그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예. 네.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모든 은혜는 단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이기만 하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다. 룻기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모두가 다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나오미가 했던 모든 말들, 1장에서 했던 그 모든 거친 말들, 그건 다 뭐였냐면은,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나오미가, 여러분, 2장에 딱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자, 어떻게 했대요? 그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래 주셨다.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나 끊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장은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 나오미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자, 따라합시다.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및 이레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끝난 줄 알았잖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써 우리에게서 끝인가? 아니요, 그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요? 우린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섰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이 여기서 뒤집어졌듯 여러분의 고백도 뒤집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집혀 우리도 끝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여느 누군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0: 세상 그 온 우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사 모든 여러분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어디서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결정권을 다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헤세드. 그럼 그분이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대요. 힘없이 일하고 계시대요. 헤세드.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대요.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온갖 보물들을 다 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바크든 미크레든 여기에 뭐 카나프든 고엘이든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그런 보물들을 우리에게 다 내주시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잖아요.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보물이 뭐겠는가? 그 어떤 보물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정말로 그 앞에서도 그게 보물이겠는가?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앞에 갖다 놔 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서 그것이 과연 빛을 낼 것인가? 이 땅에선 그래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빛을 잃어갈 그날에 진정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드러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과연 그것이 빛을 내겠습니까? 그때도 빛을 내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것 품에 품고 이것이 내 보물이다 여기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보물을 소유한 자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이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던 일이 있든 없든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든 없든 여러분 무슨 일이 내 삶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에게 열렸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헤세드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길을 찾을 때 우리는 거의 언제나 같은 걸 먼저 보죠.
1: 뭘까요?
0: 가장 빠른 길.
1: 아, 그렇죠.
0: 그렇죠. 예, 내비게이션 켜도 최단 거리부터 찾고 걸어갈 때도 어떻게든 한 블록이라도 덜 걸어가려고.
1: 최단 거리를 찾는 건 하수죠. 고수는 최단 시간을 찾습니다.
0: 최단 시간 그렇군요. 예. 근데 목사님, 우리말에 애움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1: 애움길이요?
0: 애움길은요, 곧장 가지 않고 빙 둘러가는 길을 뜻한다 그래요. 반대로 우리 지름길은 잘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빨리 질러가는 길. 근데 이 애움길이 왜 있냐면 괜히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앞에 절벽이 있거나 물길이 있거나 그대로 가면 위험한 곳을 피해서라도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길. 그 길을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1: 오.
0: 조금 돌아가지만 길을 끊지 않고 이어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지름길을 원하지만
1: 맞아요.
0: 삶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원하던 학교

0: 학교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서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참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빙빙 돌아서 힘들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애움길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길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오히려 지금의 나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을 피해가는 길일 수도 있고 내가 미쳐보지 못한 위험을 지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1: 맞네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장 빠른 길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0: 맞아요.
1: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똑같은 순 한글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름길이란 말은 너무 잘 알고 지르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0: 근데 애움은 처음
1: 그런데 애움길이란 말은 정말로 처음 들어보고 네. 애우다라는 말 거의 안 써요. 애워싸다 할 때 정도나 조금 쓰지.
0: 그러네요, 진짜.
1: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만큼 빨리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곧장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한 지름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기다림을 배우게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0: 네.
1: 당장은요 왜 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야 나한테 그 길이 꼭 필요했구나 깨닫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이 있지만
0: 네.
1: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0: 네.
1: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길이라는
0: 아멘,
1: 거죠.
0: 아멘.
1: 지금 혹시 오늘도 왜 이렇게 내 길은 복잡하지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들은 다 꽃장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애움길도요 목적지 향해 가는 길입니다.
0: 그럼요.
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0: 아멘, 아멘.
1: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0: 아멘.
1: 지름길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면 돌아가는 그 길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걷는 복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0: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1: 아멘. 아,
0: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1: 너는 혼자 있다고. 아유 나 혼자여요. 이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애움길로 갈 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1: 나는 왜 이런 길을 가고 있지요.
0: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님 저렇게 기도 다 응답하셔가지고 막 한 번에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하고 막 좋은 곳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뭐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애움길로 우리가 예.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1: 그쪽이 더 좋은 길이니까.
0: 그러니까.
1: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애움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똑같은 순우리 말인데
0: 맞아요.
1: 지름길은 진짜 많이 듣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렇겠죠. 지름길이 어디예요? 이런 건 많이 물어보고 이쪽이 지름길이요 이렇게 많이 말해줘도
0: 애움길을 물어보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지.
1: 그리고 또 저쪽이 애움길이에요 절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이 별로 없고
0: 그러니까.
1: 어지간하면 그냥 직진 가고 빨리 가는 길을 원한다. 아 이게 진짜 이 단어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네요.
0: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막힙니까? 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요. 그 절대 막힌 게 아니야.
1: 아, 그렇죠.
0: 더 안전하고 꼭 필요한 길로 돌아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멈춰 서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길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막힌다 이런 표현 쓰지 않기로.
1: 아, 결단.
0: 네, 결단.
1: 애움길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축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만나 필요하신 분들 네. 만나라는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발송됩니다.
0: 네.
1: 링크 누르시면 오늘의 만나 손글씨와 손그림으로 매일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유튜브도 있나요?
0: 그럼요.
1: 그렇군요. 네. 오늘 유튜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제가 보여드리질 않으니까 유튜브 하고 있는

0: 매일 나만, 약간씩 헷갈리더라 있어요.
1: 나만 보고 목소리 예. 안 보여드리니까. 자,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고. 아, 여러분께 오늘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 어떤 사과 말씀입니까?
1: 예, 오늘 목요일은 선마을 목사님.
0: 아.
1: 예, 선마을 목사님 하는 날인데 오늘 하루 쉴게요.
0: 오늘 왜 쉬는지 아세요? 오늘 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선마을 목사님 사정이 있어요.
1: 아, 사정이 있어요?
0: 지금 뭐. 각 교단들이 교단 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마을 목사님이 지금 교단 총회 가서 선마을 비었어요.
1: 아유 지금. 목사님 감사해요. 네, 우리 목사님도 개척을 하시더니 생전 안 가시던 거 총회도 다녀오시고 하실 건 하셔야죠.
0: 아하.
1: 교단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셔가지고 또 한 해에 또 귀한 사역들을 함께 또 나누셔야죠. 그죠?
0: 네, 그래서 선마을 목사님도 네. 오늘은 지금 육지에 나가 있어요.
1: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약간 원고에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0: 그렇군요.
1: 오늘 갑자기 하루를 좀 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기다리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총회 잘 다녀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더 멋진 풍성한 원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또 재미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0: 어떤 재미난 코너죠? 북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영화 차례인데
1: 네.
0: 제가
1: 예고해드렸어요.
0: 그 예고해드렸어요. 네. 화요일 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무조건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이거 스포일러 아, 나 이거 진짜 보려고 했는데 스포일러 하시면 어떡해요? 이러지 마시고
1: 네.
0: 예, 이미 마음을 놓으시라
1: 네.
0: 스포일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1: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0: 그렇죠.
1: 그건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0: 그럼요.
1: 잠시 후에 또 이정동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신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0: 예.
1: 아시죠?
0: 오늘은 사연으로 여러분
1: 됩니다.
0: 방송을 채워야 합니다. 대본이 없기 때문에.
1: 신청곡도 이럴 때 또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니까.
0: 아 그렇군요.
1: 신청곡도
0: 오늘
1: 보내주시고.
0: 그러면 정말 와 이 찬양을 진짜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나누고 싶다
1: 네.
0: 하시는 것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 첫 신청곡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더 위에 있나요?
0: 좀 봤습니다. 네. 제가 뭔가를 봤어요. 더 위에 있습니다.
1: 더 위에.
0: 예.
1: 아, 여기 있습니다.
0: 여기 있군요.
1: 2440번님.
0: 아멘. 오프닝을 들으니까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가기 찬양이 떠오르네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가족들 모두 만나주세요.
1: 좋습니다. 일단 시청국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0: 주와 함께 주 뜻대로 아멘. 예,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 오늘 신청곡 많이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1: 예, 뭐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0: 하지 말까 앞으로? 신청곡만 받을까?
1: 아니, 하루 정도 우리가 이제 하루 정도는 신청곡을 특별히 나누는
0: 받아야 되겠는데요.
1: 코너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 이게 그냥 곡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곡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어떤 사연들 간증들 예.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것
0: 그러네요.
1: 같아요.
0: 예. 운전 중에 말씀 앞에서 신청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중에 힘을 얻고 있어요. 목사님 간만에 육지총에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니 오늘 다들 목사님 총에 고고 뭐 이렇게 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순간적으로 선마을 목사님이,
1: 선마을 목사님이
0: 실존진인 것처럼 예.
1: 어느 교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회가 지금 육지에 있어서 가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각 교단마다 진짜 목사님들 총회에 가 계시거든요.
1: 예.
0: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응원해야 됩니다.
1: 3326번님 내일 암수술 위해서 서울에 가고 있어요. 내일이 수술인데 생일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 주시고
0: 아멘.
1: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찬양 신청합니다. 아멘.
0: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일 선물 주실 줄
1: 그럼요.
0: 믿습니다.
1: 그럼요. 우리 3326번님 네. 내일 수술하러 가시는데 정말로 수술 깔끔하게 잘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0: 아멘.
1: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맞아. 수술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
1: 수술 못합니다 할 때 되게 많고 또 수술하기 전에 오랫동안 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3326번님 비롯해서 이 암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행복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0360번님은 좋은 아침을 여는 오늘 오프닝 멘트가 저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요즘 중2 딸내미가 친구들 문제로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1: 아이고.
0: 하나님 우리 하은이 다은이 만나주세요. 우리 다은이가 잘 견뎌내주기를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1: 아멘.
0: 힘내자고 화이팅이라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사연 주셨어요.
1: 예. 야. 하, 네. 우리 하은이 다은이 아, 중2쯤 되면은 이제 학교 가는 게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냥
0: 억지로 가도
1: 예, 억지로라도 보내고 아 이거 학교 가기 싫어하는구나 이런데 중학생들은 또
0: 맞아요.
1: 요즘에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
0: 네.
1: 부모님 마음도 염려 많이 되실 거예요.
0: 예.
1: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5632번님은요.
1: 오, 우리 가정에 새 자동차가 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0: 네.
1: 축하드립니다. 차량에 문제없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걱정 반 기대 반.
0: 아, 왜 이렇게 지원을 하세요?
1: 아,
0: 예, 믿음으로, 예, 아유, 좋은 일만 생길 것 저희 축복합니다. 네. 2407번님도요.
1: 애움길로도, 어떤 길로도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나주세요.
0: 아멘, 아멘.
1: 아멘.
0: 지름길이든, 애움길이든, 하나님께서
1: 그럼요.
0: 가장 적당한 길을 열어주실 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1: 제일 좋은 건 동행길.
0: 네. 아, 아멘. 맞습니다. 동행길. 하나님과 동행길. 좋습니다. 8932번님.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닷가라서요. 그래도 오늘도 만나 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아, 좋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1: 네.
0: 바닷가.
1: 바닷가네요.
0: 네. 저요 저요 저 만나 필요합니다. 길 만드신 주 찬양도 신청합니다.
1: 네. 길 만드시는 주.
0: 또 사연 주셨고요. 예. 아 그렇군요. 찬양 제목을 듣고도 녹음까지도 하고 강경만 하시고 지금 찬양 제목 까먹었다고 하시죠.
1: 아하.
0: 네, 방금 나간 곡 말씀하시는 거죠?
1: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맞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같이 걸어가기 아니에요.
1: 아니었나요?
0: 함께 걸어가기.
1: 아 함께 걸어가기군요.
0: 아, 같이 걸어가기 맞아요.
1: 맞잖아요. 같이 걸어가기.
0: 아, 제가 이 곡이 맨날 함께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맨날 헷갈렸는데.
1: 아하.
0: 네, 같이 걸어가기.
1: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정확한 사람입니다.
0: 한 살이라도 젊은 분들이.
1: 음정도 정확하고
0: 음정.
1: 가사도 정확하고.

0: 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같이 걸어가기.
1: 그 중에 정확한 거는 하나만. 예, 제목만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2023번님도요.
0: 여기는 구례여유. 구례중앙교회 이용백 목사님 작사하신 찬미워십에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아, 부탁드려요.
1: 한번 찾아볼게요. 오. 예. 7071번님도요.
0: 남쪽 시골 마을에서 수요예배 때는 농산일 하시는 권사님과 교대로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9월, 10월은 감 밑작업에 바쁘시다네요. 다니는 직장에서 예배 시간 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덕분에 저번 주 이번 주 섬길 수 있었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약 이루실 하나님 이야기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아, 섬길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날씨죠.
0: 아, 그러네요.
1: 그쵸? 예,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농사일 하시다 보면은 농번기 이렇게 해서 서로 섬기는 걸 이렇게 나눠가면서 바쁠 때예요 지금.
0: 또 아름다운 그쵸? 모습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역시 목사님 너무 위트 있으세요. 교단 총회로 섬마을 목사님 육지 나와서 비었다고 역시장입니다. 그럼 혹시 총회 안 가신 육지 목사님 하면 안 될까요? 송경민 목사님 총회 안 가셨을 것 같아요.
0: 예, 송경민 목사님의 한 사람 신청해 주셨어요.
1: 자, 신청곡들 많은데요. 그 가운데 길 만드시는 분 먼저 이어드릴게요.
0: 웨이메이커.

0: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지 못하고 한 절씩만.
1: 예, 메들리로. 예, 메들리로 함께. 너무 했습니다. 좋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또 저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막 기억나시는 그런 상황들, 이 찬양을 참 진하게 불렀던 순간들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0: 마지막 찬양은 우리 6480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에요.
1: 요즘은 찬송가 곡을 들으면서 다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던 친정엄마도 생각나고 지금은 낙상사고로 1년 동안 휠체어 생활 중이신데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0: 네, 어머니 빨리 쾌유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5073번님.
1: 애움길이든 지름길이든 가장 좋은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아멘. 말씀 오늘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온갖 근심을 얼굴에 가득 안고 가는 고1 우리 딸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자녀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겠죠. 주님 제가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에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0: 아멘. 아멘. 네, 난임 휴직으로 쉬고 있어요.

0: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이 제게 애움길이었네요. 가족들과의 관계 앞으로 진로 생각하시고 매일 좋은 아침입니다.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정재정 만나주세요. 아멘.
1: 아멘.
0: 정말 애움길은 막힌 길이 아니라
1: 그럼요.
0: 예. 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열어주신 길이라는 게 참 은혜가 되네요.
1: 아까
0: 네.
1: 우리 오프닝 때 출애굽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로 가지 않게 하세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됩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 아까 첫 찬양 들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저도 참 여기에 굉장히 깊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잠깐 공유해도 되나요?
0: 네. 짧게.
1: 요 찬양이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오기 전에 네. 원래 영어로 먼저 있던 그쵸, 찬양이죠.
0: 맞아요.
1: 웨이메이커. 네. 네, 한글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제가 인도하는 날 하필 네.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이 찬양이 가사가 영어로 되게 쉬워요. 청년들 정도면
0: 계속 반복되죠.
1: 네. 충분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걸 부르기도 했죠.
0: 네.
1: 제가 그걸 불렀어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라이드 인 더 다크니스. 너무 웃는 거예요, 청년들이.
0: 너무 정직한 발음.
1: 너무 정직한 발음이라서 아, 너무 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도대체 왜 이걸 부르자고 한 거냐. 지금 예배 시간이 지금 웃음바다. 너 도대체 왜 이걸 부르자고 한 거냐.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한글로 그냥 길을 만드시는 줄 이랬을 때는 사실은 네. 그냥 그게 너무 많이 듣는 말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가 않았는데
0: 영어로
1: 듣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니까
0: 맞아,
1: 길을
0: 맞아.
1: 만드시는 분, 그치. 기적을 일하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마음속에 와닿았다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 우리 아까 찬송가 요즘에 네. 다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찬송가 가사들도 다시 한번 낯설게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우리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아들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주세요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1: 아멘.
0: 정말 다시 한번 애움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1: 예.
0: 절대 막힌 것이 아니라는.
1: 그럼요.
0: 우린 돌아갈 때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예.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예,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음을 믿고
1: 아멘.
0: 힘을 내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준비하셨으니까 복신에 이어가야죠. 예.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영화와 책 이야기. 오늘은 영화를 함께 나눕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 오늘 함께 나눌 영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예요.
0: 네.
1: 아, 영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세계의 주인.
0: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에요?
1: 그렇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영화는 이제 기독교 영화는 아니니까
0: 네.
1: 사실은 이제 약간의 워드플레이인데 등장인물 이름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0: 아.
1: 고등학생, 네. 여학생, 주인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이라는 아이는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부터 약간 좀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경고드렸는데 자녀들과 볼만하진 않다. 조금 고등학생인데 교실에서 남자친구랑 이제 막 뽀뽀하고 있고 이런 장면부터 시작되고
0: 네.
1: 남자친구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쾌활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완전한 인싸. 얘는 정말 아이가 아주 반듯하고 친구들하고 너무 잘 놀고 뭐 이런 친구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주인인 얘는 진짜 애가 그냥 어둠이 하나도 없네. 이런 친구인데 이 아이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를 보고 막 갑자기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의 스포일러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고 있으나 영화의 몇 가지 반전들이 있어요.
0: 네.
1: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0: 네.
1: 요 반전 하나는 요걸 얘기 안 하면 영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0: 네.
1: 요 첫 번째 반전은 뭐냐면 이 아이는 사실은 성폭행 피해자예요. 이 아이 고등학생인데 어렸을 때 삼촌 친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피해를 딛고 일어나서 이거를 어떻게든 자신의 원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마을에 유명한, 왜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유명

0: 한 그 성폭행범이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는데 아. 이 마을로 온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성실하고 아주 착한 아이가 그 사람을 우리 마을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해요. 네.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서명을 받는 그 문구에 뭐가 돼 있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냐면 이 성폭행이라는 건 영혼을 파괴해서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주인이가 사실 친구들은 모르거든요. 주인이가 그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근데 주인이가 이걸 서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거 서명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죠. 야, 이런 건 그냥 보통 다들 서명하는 거잖아. 너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와도 괜찮아? 너 왜 이걸 서명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데 주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쓴 문구가 틀렸잖아. 어. 뭐가 틀렸는데? 야, 성폭행범들은 그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영혼의 상처를 입어? 아니지. 회복할 수 있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1: 아, 그렇지.
0: 왜냐하면 주인은요.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아까 첫 장면에 남자친구랑 뽀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막 야하게 묘사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로맨틱하게 묘사되지도 않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슨 투쟁적으로 묘사가 돼요.
1: 자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0: 거예요. 이 친구는 그 트라우마와 끝까지 싸워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그 서명 문제 때문에 네. 막 싸우다가 급기야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얘기를 하게 돼요.
1: 아, 자기의 아픔.
0: 내가 성폭행 피해범이야. 피해범이 아니죠. 피해자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친구들이 이 주인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영화를 추천드리냐면 물론 우리 화요일에 이제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어떤
1: 역할을 해야 될지.
0: 역할을 해야 될지보다는 이 영화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가 쉬운지 잘못된 모습.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아유, 교회 안에서 진짜 힘든 거 다 서로 털어놓아야 돼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현대교회들로 갈수록 점점 더 교회 안에서 힘든 일 털어놓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네. 왜 그러냐면요. 힘든 일 털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가 정말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맞아요.
0: 물어봐야 돼요.
1: 네.
0: 근데 이게 우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를 막 그 사람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그럴 준비가 돼 있지 당연히. 그럼 우리가 그 사람 가지고 놀리겠어? 뭐 그 사람 비난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들도요 주인이를 비난하거나 주인이를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종류의 문제를 삼잖아요.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친구들은 주인이를 피해자로서 대하기 시작해요.
1: 아.
0: 피해자니까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 너는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상처 없는 척 하려고 애쓰지 마. 너는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에게.
1: 그러네요.
0: 그게 주인이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말로 우리가 들어도요. 그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으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아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내가 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1: 잘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군요.
0: 그렇죠.
1: 네.
0: 잘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1: 아.
0: 주인이가 그 와중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들이 진짜로 주인이에게 해줘야 할 일을 하는 가족들. 사실은 가족들의 삶도 파괴되었어요.
1: 그렇죠.
0: 남동생이 있고 초등학생 동생과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자기 동생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삼촌이. 아빠의 삶도 파괴가 됐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엄마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하지만 엄마의 삶도 파괴가 됐어요. 동생도. 근데도요. 그렇게 파괴된 그들이 자기도 힘든데 주인이를 붙들고 주인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

0: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엄마가요, 주인이가 울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 때 엄마가 딱 한마디예요. 주인이한테 세차하러 갈까? 차 안에 엄마랑 주인이 단 둘만 있잖아요. 그 세차 자동 세차기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만 주인이가 울 수가 있어요. 펑펑 울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곳.
1: 맞아, 맞아.
0: 세차하면서 차가 닦이는 그곳에 엄마는요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가 막 엄마를 욕해요. 엄마 왜 내가 그때 말했을 때 내 말 믿지 않았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막 하면서 막 우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해요. 한 바퀴 더 돌까? 세차 한 번 더. 그리고 동생은요 주인이를 위해서 마술쇼를 준비해요. 너무나 어설픈 마술쇼를. 그 마술쇼는 실패하거든요. 그 주인 이 마술이 뭐 어떤 마술이냐면요 감추는 마술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이 동생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오버랩돼요. 동생이 뭐라고 있냐면 삼촌이 감옥 안에서 주인한테 계속 편지를 쓰거든요. 이 선처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편지를 동생이 몰래 숨기고 있어요. 숨기는 마술과 동생이 숨기는 행위가 오버랩돼요. 근데 숨기는 마술도 실패하고요. 동생이 숨기려고 한 것도 실패해요. 주인이가 보게 돼요. 결국은 동생이 숨겨놓은 걸. 근데 그 숨기려고 해주는 그 마음을 주인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과연 정말로 우리가 힘든 것들 기도 제목 있으면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좀 같이 보고 같이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냥 털어놓지 않고 그냥 각자 안전하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아니죠. 주인이가 이것을 털어놓고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티거든요. 근데 주인이가 그 시간을 버텨냈을 때 이것이 주변에 어떤 파급력을 주는지.
1: 맞아.
0: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인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보게 되는지를 이 영화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제가 이 반전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 네.
0: 이 영화는요 독립영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독립영화 하면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지루하지 않아요. 재미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막 하하호호 웃는 재미보다는 공감하면서 그 상황들의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 아프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인이가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럴 때 카메라가 막 가까이 붙어가지고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면서 우리를 막 보는 사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눈물 억지로 나게.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멀리서 잡고 슬픈 음악을 깔기보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해줘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 네. 세계의 주인. 물론 이거 아이들하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네.
0: 약간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시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북신에는 윤가은 감독님이시네요.
0: 네.
1: 네, 우리 세계의 주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상처를 어떻게 공동체에서 함께 또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화. 참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잘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0: 상처 주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1: 맞아요. 그것들이 사실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는데
0: 못 느껴요.
1: 이런 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잘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예, 꼭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그 잘 섬기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0: 리더십들끼리 또 이렇게 보고 논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목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보는 건 좀 어렵다 하셨지만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능합니다. 네, 세계의 주인 그리고 OTT에 지금 풀려있다고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함께 또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약속노트 함께 나누면서 인사할게요.
0: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1: 아멘.
0: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 도움이 될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실까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잠언 25장 13절 마음에 한 주간 품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1: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0: 하셔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저는 내일 또 성경의 무림 고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곳에서 감추어 놓은 보물을 찾은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시는 것처럼 구리는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구리는 지금의 마치 우리가 금을 보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공업 생산 특별히 여러분이 뭐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전기 전선의 주재료이기도 하죠. 구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구리가 제일 많이 묻혀있는 곳이 땅 속에 묻혀있는 곳이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유는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를 만들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각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프리카에서 열려 있습니다. 성교사님 설명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하는 구리만 가지고도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공정한 협정이 이미 중국과 맺어졌고 중국은 구리를 캐는 것은 허락하고 그 구리를 매일 큰 대형 트럭, 10톤, 20톤 트럭으로 수백 대씩 항구로 옮겨서 중국으로 옮기는 것까지만 허락했고 구리를 재련해서 하나의 가치를 가졌으면 100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하는 일은 중국 공장에서만 하도록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있는 이런 현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현지에 뭐 만델라와 같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던 그런 사회운동가들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채굴해서 케어내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면 해마다 수천 명의 선교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 들어가는 어린아이들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NGO들이 아프리카를 좀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줄어들어도 아프리카 스스로 자급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54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인구는 15억 5천에서 16억으로 추산합니다. 평균 연령은 대개 18세에서 22세 정도입니다. 젊은 그러한 대륙입니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자원을 채굴해 가서 가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때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1,000원짜리 알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또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아주 오랫동안 아프리카 대륙에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그곳에서 20년을 헌신하고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까지 아무도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오지 않아서 그곳에서 선교사 수업을 받는 그분의 아주 간절한 바람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며칠 동안 떠오른 구절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읽었습니다. 13장 44절은 13장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들 비유도 있고 설교도 있는데

때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대목입니다.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 성경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냥 하늘나라, 헬라어로 하늘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서 있는 땅에, 그들이 형성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 그들이 살아갈 그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강력한 핵심적인 도전입니다. 한국 교회가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사고를 통해서 죽으면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일제 식민지시대나 선교 초기에 해석하던 때가 물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 설교에 따르면 내가 심겨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큰 대륙 아직도 개발할 것이 너무 많고 훈련하고 교육해야 될 사람이 16억이나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 있는 아프리카를 밭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사람들, 특권층을 빼고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한 발짝 걸어나가면 아프리카 땅은 대부분 메마라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물을 깃기 위해서 4km가 아니라 8km, 10km, 20km를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 안에, 그 땅 아래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기술을 배워서 그 땅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꺼낼 수 있다면 그것들을 현대인이 쓸 수 있는 제2, 제3의 공산품들로, 제품으로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면 아프리카의 발전과 아프리카의 자본, 또 아프리카의 미래는 훨씬 더 밝을 것입니다. 그들이 땀 흘려 이러한 열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미래를 그들이 기대할 수 있다면 전 세계는 훨씬 더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선의를 가진 이들이, NGO들이 쏟아부었지만 발전이 없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여러분처럼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방문하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목회자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 대전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심겨준 곳이 짐바브웨 이 숲속이 아니라 대전 도심의 둔산이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아프리카에 나를 이렇게 피부색이 까만 채로 세웠을까?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대전에 있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곳에 내가 기회를 얻는다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보다 다른 생각,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과 압박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나를 여기에 심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다른 생각을 해보시기를 오늘 저는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심으셨다면 이곳에 마치 천국처럼, 천국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나를 심으신 이 땅 속에 감추어 놓으신 보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를 여기 심으시면서 내 발 아래 내 땅 속에 내게 주신 밭 속에 감춰두신 보물을 찾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문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른 믿음, 바른 정신, 바른 생활을 배워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나를 보내신, 나를 심어두신, 내가 서 있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밭은 겉만 보이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 물이 없어 황폐한 것,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물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 많은 밭이 있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밭이 있고 잡초만 있는 밭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육신의 눈은 밭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심겨진 밭에 속 볼 수 없는 곳을 바라보는 눈을 뜨라고 도전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그 아래를 좀 보고 찾아내고 보물을 끄집어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아닌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밭을 내게 주어졌다면 그 밭의 겉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발 아래를 보고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밭의 아래 감추어 놓으신 보물을 보고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인용했듯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신기어진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자기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일궈놓은 사업의 터전, 직장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람들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들이 신기어진 땅이 아니었지만 뽑혀져서 다시 던져져서 새롭게 신기어는 땅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기대된다. 고린도에서 삶이 나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죽어야 하는 한 똑똑한 그리스도인 청년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한번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 이루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두고 온 것, 이 아까운 것들을 다 두고 제가 이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밭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물은 어떤 것인가요?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화나 화폐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물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라는 숨겨진 곳에 그 밭에서 바울이라는 인생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그때는 몰랐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 새롭게 신기어진 곳에서 새로운 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짧은 호흡으로, 짧은 순간으로 여러분이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짧게 신앙생활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마치는 날 돌아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쫓겨난 땅에서 새로운 땅 고린도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다듬어지는 것은 이런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터닝포인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숨겨진 곳에서 찾아내야 하는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곳에는 반드시 감춰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는 이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보물은 사람으로 이 두 사람에게,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브리스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 영어로 텐트 메이킹 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지만 좋은 천막을 만들어서 좋은 값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매일 천막을 만들든 사람을 만나든 혹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든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하지만 그는 천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처치 메이커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새로운 해석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메이크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처치 플랜팅한다고 표현합니다. 플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겨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심겨진 새로운 고린도에서 감춰진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정 기간 이 두 사람에게 맡겨놓는데 그때 만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 즉 유대교 전통에 따라 구약, 터라라고 부르는 부분에 능통한 교사이고 그는 능통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브리스와 아굴라가 그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와 아굴라는 새로운 도시 에베소 새롭게 심겨진 곳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를 균형 잡힌 사역자로, 목회자로 훈련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에게는 그들이 배우고 훈련받았다면 그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에베소로 가서 아볼로라는 새로운 목회자, 탁월하고 언변이 좋은 설교자를 훈련시켜서 더 유능하고 준비된 설교자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는 것처럼 로마에까지 다시 와서 바울을 돕는,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보물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소중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서로 다른 인생관과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 자라났는데 새롭게 교회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손끝을 아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이곳 새로운 곳에 심겨졌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보물을 보게 하시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문제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도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에, 내가 자라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 국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만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곳, 문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을 캐어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 첫째, 내가 신기어진 곳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숨겨진 곳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옮겨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0: 떠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기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겨진 이곳에서 주님께서 감추신 보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본 사람은 보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 성관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 성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마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영원히 어둠에 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심지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대전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피부가 가렵다, 피부가 얇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피부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피부의 최전방 방어선인 피부 장벽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오늘은 가을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탄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장벽은 벽돌과 시멘트로 잘 짜여진 담장과 같습니다. 표피세포가 벽돌이라면 지질 성분이 시멘트 역할을 해서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지켜주죠. 그런데 가을철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이 시멘트 성분을 말려버립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속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할 뿐만 아니라 외부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쉽게 침투해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속 콜라겐 파괴가 가속화되어 결국 턱선이 처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가을철 무너진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안 후 첫 단계를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스킨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제형이 쫀쫀한 수분 토너나 에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질 구조를 복원해주는 세라마이드나 지방산이 풍부한 장벽 강화 크림을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만약 이미 장벽이 많이 얇아져 잔주름이 늘고 탄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피부 진피층에 직접 영양 성분을 공급하거나 자연스러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전문적인 케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나 스트레스가 많은 자녀가 있다면 찬바람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 안에 가습기를 틀어주는 센스도 발휘해보세요.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피부에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대전 이치미 의원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자. 저는 인천 대산동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요양원에 모셔진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을 섬기고 응급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며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박미연 권사입니다. 인천 작전동에 있는 재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박미영 권사님의 계산중앙감리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1: 저희 담임 목사님은 최신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 헌신, 섬김으로다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교주차장 건축 중입니다. 전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들의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예수님 만나러 오시도록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 아주 어린 시절

0: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옆이 교회였습니다. 박미영 어린이에게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된 거는 어머니께서 제가 유아 유치부 때 인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마침 이사 온 집이 담 하나 사이로 옆에서 교회였어요. 그때가 제가 한 3살, 4살 때고 어머니께서가 3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 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의 그냥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유년 시절이 많이 생각나네요.
0: 박미영 권사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1: 그 2월 1일 날 저희 외동딸인 25살 저희 딸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일, 2월 2일 날 같은 대답으로 네, 주님, 네, 주님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근데 3일째 되던 날, 2월 3일 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이제 쏟아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날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이렇게 커져 받아도 되나, 그때 비로소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께
0: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신 박미영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박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바람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우리 이렇게 스치잖아요. 우리의 몸과 얼굴을.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실스럽지 않게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요.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날 아침에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 같아서 기도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해주고 나서 극동방송 볼륨을 좀 크게 했는데 그때 서윤영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사랑의 쓰란을 듣게 됐어요. 그날따라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 귀와 제 눈이 번쩍 뜨이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제가 놓쳤는지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극동방송도 저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0: 극동방송을 함께 애청하는 분들을 우리는 방송 가족이라고 합니다. 방송 가족들은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죠. 우리는 주 안의 한 가족임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1: 완전 십자가 군병들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뒤에는 극동방송 중보팀이 있어. 이 일이 너무 든든하니까 내 어깨가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조그만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위축된 일을 만났을 때는 뒤로 주춤하던 제가 이제는 저는 죽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중보팀과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지금이 바로 그 기회야. 나의 작은 마음을 전파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고 기회야. 지금이라도 너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그래야 네 마음이 더 커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제 국정방송께 전화를 하고 운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0: 박미영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0: 예린이 아빠, 정성규 집사님,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2월 1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에 딸 예린이가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보배를 총 25년이라는 소중한 추억의 선물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부터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추억을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우리 가족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린이 아빠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1: 하나님께서 박 권사님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74세 되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94세 되신 저희 외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계시는데요. 외할머니가 여러 차례 수술로 해서 이제 연하게 지셔서 죽을 끊으시고 이제 미음을 드시고 계세요. 남은 시간 주님을 추억하며 매일매일 제가 창세기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와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하나는 남동생이 50세인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 딸 이루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조금은 믿고는 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박창호 형제입니다. 술 담배를 끊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착한 동생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목소리 오늘은 계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시는 박미영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노린 신종 노쇼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형 예약을 할 것처럼 가짜 명함과 공문으로 신뢰를 얻은 뒤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예약금과 함께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며 대금 입금을 유도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나 대신 결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량 예약과 함께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받으셨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 주관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안영생활체육시설에서 2026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제16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새생명교회가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26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민새생명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제12회 교회 교육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 드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0: 평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지적동에 위치한 새롬교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 12제자 세우기 전도돌파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과 천안대전지부장 지성희 목사님, 바울초대교회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더 블레싱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말자 저자 이현우 목사님, 블레싱 코리아 대표 이강민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님, 시온의 대로 찬양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레싱 코리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